0: 담배 토위 응아리소 신모주당 제마응아주 젠자 리뉴소라 창비 신초 유치 유바시 라저미니 사용원소 고슈시당 협바당 센제시니 산투신주리 초치진주주로 튠지게 유바시 가르존 제시강샹 제시강 중추주모 까마다지지
1: 다 다자나지는 툴지들 때는 돈제는 하장게 약보다는 돈도스 너무 그때는 럭처치는 약고
0: 초자 조이치고 토다동 망편시규 코르괴지시니 신조망초초르 민주희규당 망편시규지자시유바시 시규 토다동 산퇴치딘 유유당 머민난주 동당소 신조망초지 진윈진도시유바시 가르종 생계 칸베종들 자모종수주모 제시핀초치 다리지 시규 토 망편시규지자시비 당거 신조망초초를 토콜나월 뉴츠승슝 시송바시 신조망초지 진윈진도나슝킨 까마이시지 신비로레뒤친지 고개디디니 난취 진윈원주슝라 머민난주 동당지 라저망부시슝 시송바시 시세닉자소니 조용제사니카기 로레뒤친지 문제시고비约 他是总党区看你配比新竹年龄看党心理党周围与比起立起接队图年级团结党三退五米团结新竹书记七天团结人团席地学友你心理解理学七十七八党中世锦级比南巴新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北 行李里端把鸡酿炖做呢，罗来鸡过了临行，装塞大鸡东为兰布沙巴聚国骑行员，大鸡区大鸡香格新竹巴这些点比，大家装塞鸡水煮也不有比，才米错地些点把球员，三楼地位也不用去日外月鸡送把谁。北京春耕水稻企业公司先前几年南疆有转机，安翠牛转设备热热的人工，前年春水工厂里将团员到新竹办北培养经营。安翠门团年级前点团在培养当年，连梅被年团在家用间撒下干涉的人团把基地，三年底给新竹办北培全球团把集中营系送把谁。北协局级强度认为，罗雷对亲戚是贵处，前天真的一举一脱，装前用级总当区局级个新竹里级批级准则认定协约，采用文所带动苏军团协作为责任人块当，苏军旅责级两个块，提醒现在用级所级前天新旅块规则协约，提嘛是今年比北协局级职业局长。等中正都是约八十，平松从被日子车端当，团建正从贴近两国两里西国阶级，对亲地位出钱对的动员。若其中卡曼多乡南龙中村出没，俺有七人去。
2: 让你给新人、那老人、派件人、那听那八用人、听那老人给那给都压力压力。俺做马扎，听你肉板那扎，新板那扎，当个手机账户给我的呢，交到账户等着，掏到了。
0: 人有村把管家人亲戚，到了安村，伢们看个村北也不是战斗，加强人口判断。罗先生解开起新批车主热当人把来的设备，先准备错儿开源来源及偏把全部投入接送把谁。罗来雄为庄南新南个学岗上的学音乐，不想他那去所中的木村家以年南明星把当。新农多忙从孙家拉李国杰、林阿多等贫穷家吧，我娃交接把处理执行。我多里罗雷雄人总当修行员，初中甘明祥本上卡中区党支部书记阿奎。
3: 主要呢，芯片了，对，我呢，等你广大考同志帮助别解决了，再拿我老教队的忙操来工人，也不着急的。
0: 我全案并不起，家用机每日团着一团，别团活儿做得习惯。
4: 我的小哥儿记得住，出门才为一人把当不记得习惯，啥时候起来让人倒把。阿都我把啥也没呢，新疆的用些一把当，那个用的老久了，那个一把当， 成为空

0: ᱥᱮ ᱱᱮᱵᱟᱱᱤ ᱛᱮᱢᱵᱟᱨᱟ ᱢᱤ ᱪᱤᱛᱟᱱ ᱡᱤᱜᱫᱟ ᱥᱮ ᱫᱤᱱᱫᱟ ᱥᱮᱵᱨᱟ ᱛᱤᱱᱫᱮ ᱛᱚᱱᱟ ᱛᱟᱛᱟᱢ ᱵᱤᱫᱤᱱ ᱢᱟᱝᱵᱚᱡ ᱛᱟᱜᱤ ᱡᱟᱡᱤᱢᱟ ᱪᱤᱨᱤᱢ ᱪᱚᱞᱚ ᱪᱤᱠᱤ ᱥᱮᱭᱩᱥᱢᱟ ᱛᱟᱢ ᱡᱤᱱᱮ ᱯᱟᱞᱟ ᱟᱢᱞᱟᱫ ne ti le dang de ran la bri das dang ge xie bi te xin na shu dang ge gun do ge le dong shu a mi le nong zhu mi de xin ge ba mi ma ri su yin ne kli ge ju no dang ju no dang ju no da ran ya ya ya zhu ri su a mi ya bu ri yin ne zhe ko le ta ba ge zhe wa ra de no zhu che che ma yong de mang zuo xiang di xue de ke zhi bi yi su ri
1: de zhi ni ge din che
2: jilo ni dong jia mi ju du lo ro Pemba Tsering, Pejong Leri Laza Lovling, Tzikor Cheli Tien Zinja Ni Lopta Shinde, Motu Detang Shijie Chicha Ki Lela Yuxin. Yorto, Lopton Lome, Chacha Satu Di Siju Sambu Uweserwo, Kwanki Lopo Chenpu, Chacha Satu Nante, Duzu Chenpu Tzamya Chola Mikhyorba Nangyu.
1: Gila, tada gila, Lopchen Lome, Chacha Satu Di Dendrejirwa. Di yanchi, gila, Rik Rode, Kandazi Yorba, Di Kandazi Yorba.
0: Ale to srela ni to chuptelo la tajlo ro chimo tanje adarang samlo kula ani le to satura chi chine si jung mi na je ma ta jo sti ya kore to si ju ya kore sha
1: ni ne gela
0: ni ne re la ta ko sandre la ani ni ne darang so so le shu to ba ma se mi she le shu to ba si ba be de sungre rang ke rang le shu to ma se mi le shu to ba ina ani je bres ba be de le sungre to se ke ni ji kore ya shu chu na mi ri chil ba zamli chide tinde tudu ni mi chores ba ta dida nan sim dar yan ji men nan ze beta di yu shar ge ga ba nan ze duwa mi ma chide ge ga ge ga le pe ni mi chi da mi ri ga chung ga zhul pe tu ni mi chi be la chung ba shan yin na ri zhe ba ko nan zu ri ne chang ji ko nan zu ri ne chang ji ko wo ta ni mi ne zi ta ti dor tu tu su ba zhe ba an pe shen nan zu an da ti kar san de de ni shui dao zhi fu 봐 코란 미지기 빠티 딱제 심주 망보제 신은 가라에서 데디 덤벅티 슉절 땅에서 먼저 동결 집시 봐 동결 집시 좋아진 거 코란 미지기 탑시 가라서 배서 집지 그러면 스스이는 거 되는 데다 데다 미망 보여 봐 배서 레이븐 게 미망을 샴지 슈베기 제셈다 찌라 샴지 슈베기 딘데기 당라메 닝덕디 다다 받은 네디 다디 먼저 뷰리 잠마이 저번에 이거 팀에 미치야 돼. 다 팀한 진짜로. 다 팀에 내가 되게 찌르 배도 얘기 내 정말 좋아. 다 팀에 맞으나 디지스. 저서 파이어를 배냐 미치지. 내가 안 돌아 장래 밑돈 나도 제어로.
1: 저가 좀 돼요.
0: 저가 좀 돼요. 뒤에 라마 그 튼들어. 내가 찔러 이제 다시 나 좀 줘요.
1: 됐어.
0: 나 줄에 맞 그래서 아니 나 줄을 다 고 데비 지금 라 신유 어 나들 다고 다시 총 총에 제도 집에 아니 다시 가리네 배쳐다 지내 보지 냠냠 가리네 생이지 아니 그들 다시 슈모들 때 알바베 같은 슈모들이 또 그거 좀 이제 대비 시대 아니 총을 야부 총 총에 야부라 총 때문에 그래 그래 그냥 버려 잠만 봐서 요스 그 대부 장마 타버지 대부 집을 가나 같이 그래 장마 그 도로 와 근데 대부 뒤다 택대를 딱다 대금인데 봐 아니 그 뭐지 다 변조 띠 레드냐 다른 게 차 담을 요 말 봐 아니 그래 삼로 이나래 그들 로정주 삼로 장 봐 아니 약배 동의해 되는 거 클릭 뒤도도 잠이 해도 되는 되는 거 그냥 오늘 공부 쉬비 밥에 잘 진짜 타이온스 말 양아 여쭈부도 세 아니 남아 내주 총재가 중요해 아니 도스인데 그리고 티레 니도 니도 니슈르 그다 주베체 주구리 다게 니가 좀 제카라잖아 주베체 주구스 개념스 봐 그 기가리
1: 아 네 네
0: 어 컸다 이제 집은 주베체 니슈르 어떻게 맞다 아 네
1: 응
0: 거기 다지 마 그래서 닝르 가자티 너 좀 맞춰 놓냐 가지 너 지금 말해 줘서 들어 봐 아니 그래마 존재 같이 그도 딸이 냠제 녀리 점제 띵네 그도 그거를 따와 줘 버려 봤더니 진짜 줘 봤는데 별에 막 고추 사오 나 주스 더 가봐 봐 차다 아니 독지 더지 막을 리에 주시면

0: 다가 로봇이 엔터리 가지고 어 비야 초크라우 사제 어 비안 된지 간내라 너도 대효사 요게도 지체고다 사니라 다가 로봇이 또 비안 된지 그 신간나라마 총스케가 접고다도 캔버스도 고다 도라도 칸스미다 조직 따로 기아제 뭐 요요 비엔에다 아세 되고래 별로 축하받지 동에 내가 아직 자주 조직 때나 돼서 다 잘라면 그 뒤대로 인고 다 잘라고 해봐 신인 주게 안 빙하루 어디네 저자 다 열도 민들 야 줄라고 이러봐 대거린 봐 진짜 자기 바로 전에 집 배치 본대 해봐 어디들이 띠 아니 년제 니도 들 더 가만히 이제 년이 많이 없지 그걸 년이 더 고르지 그 고도 탐을 미신 좀 해라 봐 혼자 막 넣지 마는데 너 소리 친구들이 친구하고 싶어도 당연히 제가 봐도 와 난저도 정상 누군 사배 표신스레 아주 뒷가래에서는 가래에서는 배디 사도 야구지 나버리
1: 조 내는
0: 지겨도 어 저는 조 내는 지겨 그래 너도 당버리 어 너도 당버리 아니 너 제형 그래서 막 얘 다기 그때 대접기 빠르셔요 봐 가서 제가 좀 너네스 그래 양탁배 내가 지금 배수 집에 내가 못해요 말이지. 다른 집에 무슨 미지 겹지 오르기는 못해요 말이지. 그런 장난이 때문에 일을 준대기 못해서 그 말이 꼬마 그거 말 한 번씩 그 말이 함부로 치고 말아. 다른 뒤 배주나 소소소소 배수 집에 뒤에 못 잡고 봤지 뒤에 지어 말이지. 정말 장기하리. 아니 뒤에 그 남기는 도수 막 뛰어 있는 도수. 뒤에 막을 줄 못해요 믿어. 대배 당한 저 집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해요 말아. 내가 그리는 춘제 아니 미소는 못 따라 그래서는 진짜 민창 좀 해야 돼서 다 아니 모두 지혜를 써봐 다원 숨지 지혜를 좀 더 맛있어 그래서 아무리 오래 오래 소소 사이에게 제가 이미 저러 저러 지혜 안 되는 저거 진짜 내가 깨지 그 시간에 독시 저의 돈 지혜 당가 담아서 내 총수와 팀들 하면서 대고 아스가 아니 또 제제 직돈 쓰더니 예 정말 경영 재미
1: 아니 저거 단대 저거 내는 제가 제가 중요한 양 비하려 같이 그러면 근데 왜
0: 되는 너도 뒤 좀 그래 걸리 그렇지 제가 모르 지제 그 잡전 진이 비르네요 근데 아무도네 형 그래 대 현재 좀 맞아 맞아 맞아 키 그래 이제 이제 더 그버를 처리 하면서 티지다 저도 된동 계산 대수 그래 아주 봐줘 제 네 티지다 저도네 저도 지지 너도 날리에서 가래에서는 현대 로드 좀 먹게 단지 건조 잘 없지 같이 뭐 응 건조 로드 하지 저 손 다리다 아니 근데 이제 양 모두 내 좀에 좀 물어 현대 좀 이만 하지 않지 물어 아다 도단 찍고 더 가자 되는 저서 우러 가서 아니 나 좀 먹게 지제 그래 나게 남 죽게 다다 신고 그래 되는 거네 다게 나 죽 뒤니 주네 거도 저 신이 죽게 하는 남 죽이 중고서도 저와 줘 저 대단지도 저 딱 너도 저 돈도 나서 도망 가지 돈도 나서 딱 걸어비 아주 대박 아주 그 직강배가 진짜 돈내 아니 금이 근데 그 진짜 저러 진짜 저 짐을 말을 딱 좀 저기 저기 저냐 두두두 진짜 딱 이게 독스 베르코르레 신이 주고 그래 아니 암도 거 그래 자리 거래 독스 텔로 저 잡대도 지야로 하지 또 지금이 야 버릇도 받아게 둘이라 좀 이제 둘이 뱃들이 단 정념이 별래서 지금이도 야는 영료도 싸고 땡주에 별래도 지에 이렇게 좀 쉬버리지 다에 얘네 땡주 뒤에 뒤를 말샤 그러는 몽대 땡주 뒤 몽대 땡주스는 가라잖아 땡주 뒤에 가라 거의 미리 나 미리 세지 뭐 아 미 집에는 주민도 그 지켜라 주 저 안 오네 주민도 다에는 영료 뒤 그저 뭐는 레더 쇼부도 다기 냠냠 메자 냠아 둘이 둥냠 메자 다기 둘이 쪼 틀랑 쪼도 쓰다지라 거기 쪼 그거 아니 둘이 뒤도 좀 못으면 그 범리게 그러와 그 미스 사자를 봐미 그걸 미 딱지 하고 싶어 미카 둘이 견제리 땡 냠냠 저기 즉 시중에 전하시면 팀론 팀론 내 딱 가지고 말이 나서랑 수교리 리큐네스네 마주는데 나서게 다 나서랑 기세가 이해용이 계절도 맞으네 레이 좀 되네 딱 되면 고체지 되는 거네 그래 그래 괜찮냐 다지 놓쳐 줘. 하나 지 되냐 매. 다
1: 다들 줘.
0: 다지 비. 다지 년절이.
1: 년절로? 어,
0: 다지 년절이 진짜 돼. 나 다지 년절이 진짜 그지. 알레야 그래서. 다고 티코라 졌다. 뭐 지나서 칠해 버 줘.
1: 그래 롱레지래.
0: 어, 다지 롱레지래. 코라 졌다. 뭐지 졌다. 뭐지 고트 롱레가 맞아. 이렇게. 뭐지 눈도 샤도 안 돼. 진짜. 진짜 또 코로나. 얘도.
1: 진짜.
0: 티가 안 좋나 넘지. 그 케베는 수수께 뒤에 계속 생물아. 먹듯이 계속 쉬어라 이제. 뒤에 남쪽에 변쪽에 그룹치네 겹부지 연구도로 차 타고 오고도. 냉도 뒤에 타고 되네. 왜 저 자꾸 지혜는 쉬었으면 살았지. 쉬어 제보에는 개미도 나를 하고 그러고 대장한 봐도 종교다니. 아니 자님네 지혜 되는 건가. 아니 거기 수혜 그 락대에 나래 수혜 그 제시 타보지 그러면 어? 개미도 띵이가 고쳐져. 맞아 님네 지혜 수혜 수혜요. 그래서 아니 독재지. 다저도 독재가 되는 거 이간다. 그렇게 벌을 뜻이 좋아지. 아니 소소나냐 잘 사바다 뉴트뉴 다체. 야 고자 소냐 미사바다 뒤뒤 다체. 어두치. 어두치 이제 탄다 왔다. 아두라지. 다 마정 다시 사지지.
2: 다다 지지 생이비 레진데나. 벼종 롱친 년진 레콩 캄게 롱친자 나당 니 주비 휴람 희비 레친디레 나당 치랑 콘 소자 나르송가 모터 메치 담주링디 치라라 장뉴자 초주진 되바당 다다 치랑 비탑자 람버쇼디 긴체 차도 크윈 긴셈당 뇽낭 토비 좀지소 롱가 휴버딘디 자치 싱킨 남당 냠쉐낭와 피당 내가 지지 주비 휴란 人们，我们是。

0: lobchen lome chasha sabdu chu khon la kange mangpo che yurung wen jang durap sarbe junu dongchong ke ningdop ta dunju che topshu la den ne rangka rangso tu pe chasha sik sabdu she yu wana pemba chirin la ji khon tang dra be chasha sabdu sing ke ji na jun chu la jun de be ge cha ji shi yu tam she ma
1: ganzu karale kane chinele nyamle patsa tu sabse nang ye ke ke chimbre nyamle chi tu yinji mi sabse nang tu ni patla ta le ka kane chim kul kyen jong sam chu kur gire dab gire kala nge che gire sabse ti kisem ti thamun ge gure li tu yong gure chaw nam jan jare si ti ka bu shibre kane yong gure kane ti khak chang se kane ti la khap ti khak chang cha jaba kane yong si nga gire nga dab gire nga na ra thung gure nam ya sam ti khog 대신에 미스게 티용도 가르사 냠도 지기 되게 좀 뛰죠 그게 좀 법착도 정말 법착 야르부터도 제냐 나 댓글에 나 가르스네 기르 나나라 등그레스 삼도 마땅 뭐 있나 나 저런 미장자 이스라 있나 아니 냐 랑부터 축첩치제 안 제레고 했지 냐 어 안 뒤는 좀 갖다 가래 있나네 그냥 댓글에서 삼지키나 그걸 담으네 저리지 좀 봐서 드려야지 계속 축첩면 되게 쉬는 요 말 봐 워크숍 좀 봐라. 대리숍 좀 좀 봐라. 안 팀스 봐. 대지 남준의 사람들이 있던 거. 아, 딱 한다 길에 딱 봐도 안 담으로. 미순 미순지에. 다들 좀 다게 메찍이게 다 복삼 거나 따라 좀 이미 미니슈다 봐. 예슈도. 대리는 사람으로 있던 거. 아, 내슈 좀 이미 그걸 낙제티. 그때지. 근데 그랬지. 아, 사람들이 막 그랬지. 여기다가 있는 거 그래서 난 저 담배줄라 자잘스러나 시기 팀아 망보지 롭지 지금 그러와 내가 근데 지금 그 망보지 롭지 않지 망보지 롭지 않지 안 클릭 클릭을 거치 북삼도 문조리 용이야 그치도 배봐 제기당 안 가서 좀 봐 배쇼 침을 잡지를 봐라 알라도 그냥 등에 망보지 TV에 있는 어디 암지 땀지 한다란 팀기기 내가 많이 봐 봐 미주다 팀다 강원 막여 내가 이마 갱 원농 그런 내가 봐 팀다 미주리 눈에 매개베 주고들 나다 요 말이 아서지 솔직히 그게 제주 되는 거 이는 나다 요 말이 솔직히 감지 담지 사람 식당에 두비 그렇지 그렇지
2: 그들이 글라그 니는 진짜 다른 나라 터지 나서 주인 거
1: 그렇지
2: 맞아 네 글라그 진짜 뒤에 가서 밑에 왜 먹었지
1: 심주리
2: 심주대야 용도대야 와
1: 그렇지
2: 그렇지 그렇지

야 로야 하카지 타르바르가야 텔리보야 뉴망울라도야 랑가라오야 하사이 착튼토야 라토오야 롱베로주토야 차도오야 항오무파준토야 요토오야 대베네로소야 타소오야

마미 양아 롱부 야르게 튼다이 제 살기게 건 따라 돌고 메바티 야르게 신네 테게 튜다 타르가르보 참마메 바히 로 야르르게 근둘라 혀네 타다베게 휴히게 건 라마게 대한라 체가레 네베게 갑테 어티게 튜다 카시게 타 레야르는 주세베게 타소 조망게 모자 코르동 제바 참마 도도토 라블라블링 혀가 시히게 건 제자톤 더샨 디시메 반 로베게 네메 반 두베게 유메바 타다베게 샤히게 건 문어고 탐바다 나히 님자 마보시 카바첸보라 하비 네베게 갑테 다한 로마니바 쿠쇼크 타르동르모니 마도바 쿠자면 화도바 테게 튜라 체가라 네 힘제메 승자 노르잔들 그 준줄라 땡히게 건 카바첸보 파네 문어로 테게 튜나 카시게 레모나 로잔베게 갑라타 니마오요 니모 메게 통주메바 테게 튜나 세모요 까르자잠게 통주메바 다 텐다히 시히게 건 능레게 충줄라 땡히게 건 테게 튜나 니마 고에게 랑라 로마도바 카샤트 다 쿠쇼 타동 코마 서바 트라라 까르자발리 마도바 쿠잠게 마도바 르바초 오아티니 다 니마 테게 오노나 샤지게 제거 현도트 샤지칼은 준비게 가데 참모랑게 그 사자라 카바 띵주잠게 메바 테게 튜나 노라 공용 활동 참말라 다 테게 튜나 마갈리게 파동 공화동 용마라 소비게 다 랑가르게 마동 개바 자랭통 라소발라 다 로자트 저기게 고네 테게 튜나 오아 니마 테게 채널나 사양갑 샤마르게 카이게 양거라바 양히 티라 중모네 샤르기 아도 빠모티 드모 처거 중니타 오아 테게 튜나 다 몬바살라 로바다 니르구 첩소 후바다 사구칼라 중바다

chal nye tong jami chumi chik lo yag m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ir gongzwa chebe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yag sum soji be tondi toal rangye yungar zoga lingdu dingi tong lo lenda chansoy chebe nanga pa damdion chungbar ta tene nye tong chu lo la ane gyagab rinbe mimi rinne shusha ki mingi shung nanga ola lingdu di chubar nye tong gu lo la ane lingdu dingi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oyun langangi ti ju da chabda chebe gyaji mimi rinne shusha ki chanje ki mingi shung nanga ola 당하고 링크도 있어요. 아,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축 순배 개용 투미 속진 팅 당벽이 순시했다. 중한 미리기 아니 변윤 타로에 루큐트스 링지 김서게 중당 만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제유 제제 딱 가면 되게 좋습니다.

呀，可小个他了当马吉个呀，拉空没龙胆，他咋了凶呀？马的没拉龙胆，他呀，马戏没拉浪东子呀，你那没个么空呀？他龙胆吹没他咋了凶呀？他我年没眼就那呀，家的个先他妈扎皮呀，卡些都做皮汤子呀。大的蒙古朝当尼呀，乐极说话闹腾声呀，扯淡嘞浪脏东西呀，香米乌那香汤啊呀，列特俺准备开始了呀，别见人真呀，干闹声呀，乐这俺没说话了呀，东山茶叶没得晒呀，有啥人那他二万没理晒呀，人家陈皮壳得不着呀，南疆土。他来进啊呀，萨卡尔巴萨拉穆鲁塞呀，泰迪扎马伊扎达呀，塔尔吉尔博库吉特呀，塔洛科维图拉哈呀，塔尔吉尔古秀桑德呀，凯拉巴杜秀桑拉哈呀，马当切维约吉西呀。 타롱테예마제바하야차모푸니타르구총야 타덴타르구덴라찹가레총야 테르디카시돈레라야 레팅아라자르비투야 송와도르지콘다반디야 레청아르미무주송야 테메랑가라빠주나야 단동릉답정니시야 니에샤르

0: 메션은 존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조 름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이수 아 님의 네트니 두선 고비 아 님의 시행받다 조비드네 무장 고바라 미받다 드네 아 남부소 드네 아 나사랑 이야지 드네 빠니다 아 자첸충 드네 아 치미 드네 아 라장 이제 아 기네다 옌데지 드네 님부소라 미니 지바이 바레스
1: 홈메이수
0: 드네 님의 네 아 멘토 문게비 드네 아 메리카바연시 데이토니 드네 아 멜로자비드네 아 스시 쭝쭝아 사시시 되비 아 리니르 해봐 아 까지비드네 멘토라 때 무기 빠라 랑게드네 아 다샤티 초바다 뇨드드네 베시지 초바레스 왠자 데네 끊임해 히 데니 마레스 담마 마보시라드네 두당가 소데브지 아 산중 고바다 데네 년체 세유체다
1: 홈메이수
0: 님의 휴지에 바레스 다 데니스드네 갈데 아 손대산에드네 마장다 산출라나
1: 콩메수
0: 드네 니메라 테가라 멘치시베 드네 니바메 예야 갈데드네 추비 왕기 셰바라 드네 신슈 마제 멘테드 드네 초시 암바창 귀나 드네
1: 콩메수
0: 니메 시나 아 차시드 드네 부타 아 셴펠라 드네 첸전시 테라 니는 고비 니바 텐다 바레스 다 부도그 드네 아 첸리그 아 멘라 니엠버스 대인 존재네 아 드네 끝이 최최 아 주도 당 드네 아 현설 상태 망자 봐 아 무장 기바 소 드네 제제 망보 당 자와 이바 당 아 리 문자 위 드네 아 녀버지 시지 시태 문자 와 당 드네 두승 고메 최 끈이 아 메리 지자 메시히 가데 추 년체 보제 드네 레이저 카소 시바네 망이 고런시 이바 당 대단 주니 드네 아
1: 凡是灵解
0: 아, 님의 대리 당 배시시 초발에 드는
1: 홍매수
0: 아, 님의 시무위 아, 근종현시 드는 아, 민타나보 조와 제염도 드는 조와 당 타나 드는 양점 현지시 초발에 아, 구매 단차시 에스레스 다이제야 드는 전다카시지 드는 시중제자의 토 랑첨지 드는
1: 홍매수
0: 아, 님의 대 적의 드는 아, 젠단바비 드는 년세 현지시 바라 시지 예지시 바라 체키비드네 아 젠테바비드네 년체네 전통거드네 아 저거 만져드네 빠니지 예바다 조오 젠테 아 드네 아 케콘지 드네 바바다 마부르죠바 년생년지 예비 반던다 드네 아 르뉴 야나 드네 바바 루니에 예비 아 드네 네다이 니츠 망체와 드네 아 젠테바비드네 년체 메지 라오
1: 홍메수
0: 님의 아드네 코나 마지 바라 아 부자기비드네 도바 예제 다제드네 멘비 저때 워드 고시 시초 시시 뭐 가시드네
1: 홍메수
0: 님의 주니 18 년째라드네 바바 예브라 아 데데 조
1: 홍메수
0: 드네 님의 나게 아 수저 저샤 아드네
1: 凡士林
0: 아 데데니 주원 예바다 드네
1: 凡士林
0: 지 아 18 지드네 신이서 아 송시 정바 임드네 아 저터바다 춘정바다 수제로스가비 드네 온쇼마보주비 네다 아 실헤드드네 동터비드네 아 저진 모마스 다 쉽이 젠데바비드네 년치 아 실헤드 동기나 네 푸시기드네 쇼바 카우트레드드네 아 카우조와 쉐바다 장시 서와 전총다 드네 아 젠데디토드 제와 아 드네 아 점지 쇼바라 드네 수즈를 혼와 아 응고시 특이스 다룬 아 양절 뜻사다 드네
1: 凡士林
0: 제데 드네 온샤 송쇼시니 아 렌렌바다 드네 쇼바 송쇼시 조 갈데 네다 차첸이나 디다르 드네 메지시기 시시
1: 홍메수 니메네
0: 메지 용발리 드네 바순지 문라 대위장 드네 니메 응고고 드네 천상게 금편 면초 대위장
1: 홍메수 니메
0: 저비 천상 강종게 드네 제담해 참아 끊이시 멘비 만지 메지지 드네 사시 얘기했다 멘비 카다르다 드네 최대한다 론탕아 멘시기 바다 아 두선 고메 강요드 드네 시바디 아 멘지 페니템 못해봐 마지 데리 도드 드네 뭐차 멘고 장이점 인종서 바다 대단자 위 드네 아 은근히 양실 좀 값어 드네 두선 고메 고비 드네 아 편지 제연된 저 와다 타나 드네 자완의 니바 매번 정도 그랬 다 체리단 터비 고니 드네 멘지 시바다 얘네들 이제 라니지 대탕 인젤 아 드는 게네 텐디 아 예트바치 히바레스

감시 냔주로 추계 원비 바탕 그 진상 뒤지 번주로 호불호 소비 관계 지롱진 너나 창동무마 농지리과 관계 농진시에 가 창동린 진이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tibé yába yóngché, talú chénxip chóó bé, sunzé tó xín, gí yún tóng lá, xámyó tóbú yók chíktó tóng tó bé, sun kyu sárabá, sui xáng tángbú tak chén sú bé ché yú. Sui chó xámú chénxip kép tè tíné kí chú rín, chó hẳng chún kí, ngán chú sui xáng tángbú tak chén kí rín lé tí, xí kyun chín bú, chú tá dèp sú ché bá tá, dèp sú ché bé gyú rím chú, tí ké xí lá, tè xíp yába ché tí, rín lé tí rí, tí ké nám xí lá yá, chú mín tá kí yó ché chú yú. 주리 춘중탕 경군용도 동안이 튠법망도 동화당 직종인 민아래 개용수 뚠주도배 각제 틀을리비 촘나래 직두토 뚠토배 레둔 야부족지 산에 가기 링류 체린 직제 처리체유 계급기 직제 지구 태주규 서리니 치둔 멍위 당대 주리 감수 추제타 링류 주둔 추제 강대 갑교로 체유도 주대 뚠주도 토바다 냐르토바 오르토바제 체신유 롱아진기 척구 주영업의 고졸로로 랑게기 주리기 촉대 튕기 뉴바 균두 치로 침받다 주리 튕네 균두 림보로 총와 주리 코르교 뉴지샤주제 톱대 주리 좀래 코주 땅에다 코르교 지천에 떼부 총대 게나도 튕기 떼부다 코르라 게니 야부 톱비 치조 구역기 땡기 민비 랑신라 카데 뉴덴조 톱받다 중국에 또보로 떼부로 송왔다 링네 표준 소부 용어 제유 계급 조리당 의소 접수 주지 주장 류관 신키 농아 전기 착구 중업에 투급수 조리당 의소 접수 디젠키 조리기 촘르다 쿠르교기 레든 야부부터 조리 튼네 비디오 콤빌라 꾸디 후다 당데 계급지 조리 된자기 긴수 뉴바 치로 삼지바라 당데 변조 지조 비디오 콤빌라 튼긴 상부 조르신 유 지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지케 후주 제진핑키 Nukyuki gamzui zhulam sarba tumonto zhuni, jimjuki mungsi zhugu namzhan kejin kaji lakda zhubata, cish towa ta, byu se towa goni, pinglu miusui zangbu zhumba. Chu se tobyo goni, baibu wan zugu ki geji gomu zhugu zhumba jeci ni, zangbu ta, jaglam, gyozu je, namba mawe, nyamji genji nubata, rungu jingi chu se toro donggu, si, ndo na yu. 最初初年中国三部五年村期结合人不年就叫超过这边张博的小追他叫做追图边民宿张不通不地平路民宿张不追年出现交通图不是平路民宿张不追年出现交通图不地广西以批给南北军都盯着追他让给给路路他为了社会他呢给用起过于批给了修根开进体面 让给他阿夏小刘拿着他他呢怎么能是不怕的去牛总忘了得定了毛啊真跟不是四月九年隔空巴拿马的金边去求冲天出信息广西南宁出口独顿起车至安扎去不是出信提托四川他重庆起阿列狗去他自由狗去路狗不是广西柳州以两国路来讲狗不是四月初年我所提的 平路民宿张北托今天级别去求冲天我所卡塘北岸的今天求速行平路民宿张北岸的落脚速月不塌北部湾粗骨头的月塌主塔国的南皮出卡儿就月不是广西南宁永州高古列空熊烈康起主阵选拔张兵起我是南宁出国的我的南皮出个牌给及铁东塔提醒南宁出国的 青州出个牌起出头呢出头起那么你们这跟进起丢个高个周围那不你了我努头起丢所中这个组起呢女生有个出现小东的拉塔丁令用完给人起进于急送不是教授丁别人不你结合及皮给周围他们来开心行事继续出现行品起 平路米岁张不组中来催丢通缉那里组丁他亲贵组丁开心听马闹事 你都你搜索旅到中一班 GKP书记广西如都是能够。陆局甘脆转来三遍，刚经历了组织起年薪三老师。况且，三十多趟，比赛投票过年，平路民宿账簿组织几个月年度老师。初到今天堂，国一春秋地价，军抗节，及净土对面，GKP人民，秋对特区列着新兵过年。平路民宿账簿提。 누규 감수 조람 사례비에 지찰 구타

0: 개급기 초두 능수 짐주 차회 철구 잔에서 개급 진배 철구나 조교부시 장부지기 지루 냠두지 니돈 승리류 도개발 려조타 탈류 도개발 평로 뉴스 장부 려조 집질 질린 제배팔 닌제 직도 집길락 잠시 중앙기 지교 철구타 산내 규튼조를 천세 각도를 튀어내 님구지 제배타 조준팔 칭일락 잠키 공시이 스친부디토 이샤 착빕타 주람 살지키 겨즈변줄 피케다 유부시 추균지 삼수 지리 추상아이 주상내 시장 정보 절동 제바타 北部湾 초구도 교세 주람 되부시 광시 종지장 경조 짐주인 칭팅기 팅장 选拔 黄国勋키 종교를 겨즈총수 짐주키 종시소식수윤이 디회 추계 뉴바 치루동교이 北部湾 초구 추구타 난니 추구 组织라 지교 철구 제바 추계 님주 추구타 주지 군투기 남바 퇴교 제발 구디다니 종티 용키 추계 교소키 초두 디회 뉴바 치루동교이 시송구시 시원로 편수조람타 감투님구 기전 치동 망부유 평로 미술 장부 자동 토부탄 뒤니 공신이 평로 미술 장부 변조규 콤비 철구 수니 平路 미술장부 변조규 조제비 초공 퇴례 되바타 스전투 장부타 장람 겨조지 남아 냠지키 규대 묘골다니 스전타 중칭키 우소 초공수 오진체부시 광시 종지장 경종 세슌키 선교진策바 정조원키 평로 미술장부를 주신交通토비지 아시아샤류나지키 주구조월규비 남타 치질통도지부타 초두 소진만에 겨조개니 겨조 솜주팔 차유비 킬레키 닐교만에 누대가 머동토부타 친낭 총례 코르교 셔르토교인시 멍초 버팔 추교를 용교로 꾸주토교시 티 론롭서 구이키 속짐조람키 남부타 변조사감키 격호 교용리 교준체니 서콩키 뷰티광비라 구이수진부는교시 지승부시 아시아샤류나지로 초부타 점린라 양도치바
1: 小东突击起平路民宿增不宁增不谈要做小东突别跟进主蓝旗一马线体会感推列主蓝塔过于主蓝孔比起主蓝解释听起平路民宿增不要做实落意让给起通路进步实物措施要做地面都不去动会推着起两座人物是执行不是第个来无能被问您出 各级主席级别曾经参与争夺的节目，达瓦古别参与说年年级公务，上海路十建安国措行，国组在国托，阶级主席习近平的电视倡议庄稼难语。解释阶级抗的总理李强，国组在国的学不得志，争夺的国措局，吃不着家难语。民不入对的上海曾经有满端说，人类的难说，老外亲近都操心，这边去入的难语。就是你说怎么了？ 各级主席级别曾经参与争夺的前面，国组在国外事各处不是。阶级党十个突击力量的团灭操兵，参与部队南迁西北九年，集中年段啊，错了了左右。俺去了个中国西北先的，这我神秘区别九个处，曾经参与争夺的前面，中国十几党的头干出去，中华民族军阶级给带了送来，错了了左右我的，提个了右边，没怎么一样的，改善团部。 中华民族军阶级给揭露冷月，特级日记车队参与的对南西部的七八的各处有。埃塞俄比亚的，加格拉中国境内用的当天不的，埃兰的墨西哥、波兰境内用的日记开展起，争夺南苏联当天不的日记开展用的测序呢，他们家下有。增领参与这组的创建出，增领参与这组的创大了天气正月。 各级主席级别增领参与争夺的前面，这组五连级主任上海崇伟级书记陈吉宁的各级主席级别增领参与争夺的前面，这组五连级领导的主任，秘书团工的基础跟随部部长王小平，增领参与这组的主席武汉级的习近平，增领参与这组的七个安塘不脱干级制度操纵的团灭，瓦里一万亿，当下被有，就在你说这几趟，搞他妈习近平怎么了？李强去。 各级主席级别增领参与争夺的节目，我也是各处不吃不着难有。中国党集结的参与点被选出，各地争夺的前面决定作为洛阳参与的对南三段七七八两度冷月。马来西亚总理安瓦尔国组在各处配合的，各级的十个盟友战友的人员更高不的。

0: 这月季季增足的根库吧，国足在国的学员，吴正龙他沈一琴国足在国的学员，怎么能在女真多的前面呢？怎么能在女这座的专业的七八十一百他，老年人的天然年纪月，各地真多的前面绝对做不呢？在女季怎么能来更多动物的？在女季对那么些东西七八天一百的。
1: 第二个库内表外的组，新出送你，给自己有空去总理里抢上海书。你都是说说了，怎么能在你促进去工作结果的熊猫些？谢谢送不是李强去，朱家协进平去，怎么能在你争夺期末，个别是给把金币，定制成业呢？争夺期末天，或者是不在你别人眼里去的表女牌，看你扛的那么大，中国怎么能在你列国狂别来搞搞级别，能够塞不点那月？
2: ཐ་ཐིང་གི་ཚོགས་ཅིན་ནི་ཙེ་ནུ་ཁི་དུ་ལམ་སེ་དུན་ཅི་ཅི་པ་ཇུ་ཐོན་ཚོ་ཆ་པ་ཐ་ཐུ་རམ་ཁོང་པི་ཁི་པར་ཚ་ཐ་ཐུ་ཡེ་ང་རང་ནི་ཀྲུང་གོ་ལག་ལེན་ཐ་ཟུང་རེ་ཅན་ནི་ཉུང་ཚོར་ཁ་ཅི་ཤུ་གུ་ཡིན་ཐི་ཡང་ཅིན་ནི་ཀྲུང་གོ་ཁོང་པི་ཁྲུམ་ཅེ་ཆུ་ང་སེ་ཐུ་བེ་ཙེ་ནུ་ལི་གི་དུ་ཡེ་ཅི་སོ་གི་ཐུན་གི་ 七千余。一年，中国安排去松土，你这边子女立即给生教育，谈不谈多年薪余？我们首先来谈子女年纪定时教育的通勤经验。中国子女几代面的所讲级别，每三人进堂，每片人进九十多个人。我们自家来自六岁六教了中女教育的通勤经验。中国年纪把地位忙完，来自初外出，母体子女所教教育的代表教育员。我们子女七十多岁，就算给特殊教育的通勤级不同，中国子女来最通级别，那么什么是母体代表员？宋年六党之年，子女空别给最多代表丢人丢心吧。如果是那边参加三级堂挑战破局的去，子女给国国压制级不同，敲开去突破不同丢人，让来同心纪念。可能是被子女空别给出现，拖了好大耽搁不同。孟子出现体会计划谈，三代的孙叔体会计划，国一康养体会计划建起，子女空别动员。中国敲开大年头，今年子女三代定立中国的固定大年，各级两级起空别中心边结构排起，你们来子女三边感情动过不接应，是送不是？马来西亚总理安瓦尔谈，今年子女制作起主席武汉。提醒可能是不要热开个天面秋冬国别两阵国足结果就不是国足结果没错狂李强奇怎么子女外貌丢错了四国闹事陈吉宁谈吴正龙慎疑情节孔子给结果就不是
0: 这个内部呢被别人出解释几条款生就的兄弟看起在你说明人龙阿金给切割军额把国足别决定作为目的生就的用着从头工作起不得老师不要只有更苦别让业绩六岁结合多片抗药准的移动送去了那个蒙西六岁的阿拉为当用的不在那个用的途径推上的投入六岁六年或者阿拉为当业余吧投入的日前卡级怎么个团结都立突破起吧六岁阶级修建女吧阿拉为五岁推动动物界白白解决影响我这哪有我这节目的信呢明日让业绩蒙西六岁的永不托为结合给千年出现都立约不得老路马良空给中国普及港的修在解决国际可逆的成就过程吧文件六岁电度东西解决国际可助的成就进行吧途径各级落在轮别罗马六岁期间解决国际可逆解生育六岁被六岁德国期间选拔蒙西六岁市市长谭祖英起龙阿金给切割军额别人当用的不在那边蒙西六岁马拉抗药对的蒙西六岁同用空白了各地东西人六岁六百米重叠都举不得蒙西先别是过去六岁通工机扩展起修切入动物谈恰长六镇的对马拉六中年进个别六着组准起修切入当地铁质松脂的泥浆松脂切都不切就人铁蛋切不记住指控的给眼睛通工及有了规制的给年期数切入当地预报的对内增值冲突动物六这一局局了呀规定动物引起我这哪有土地六岁天内线呢让业绩协助参加及让电杀对的西电明年让电所用女的女电啊切入当地结构及特具的推内了 체도 코베 제순사도 시덴바 망부식 종류로 소정 체규진 네도니 슈쟁을 로고르기 계급기 천재 차가 침무 숨기 지주 남자 최도 토롭기 니지 체제 시지 숨생유 롱아젠지 차교 중업에링 투림 롭스 롭로 룸베 민부로 군두 파주리 롭스 부 공베 차교시 시장 고펑키 네도니 슈접듄노네 네동 숨주 르파르리급 지라니기 토롭기 응시로마 도세테 치듄다 초동연 갸기 동주르에 지송유 고펑키 만주 계급기 탑주교 코르싱네 릭젠기 칠레 릭주 뉴므디 치바다 코르다 괴고 참주 용화 체규 미드브징류다 뒤룹록람 갱의 면제 뉴규 서버소기 응원들락세다 사다라 뉴제 릭젠기 개공라 존에 토 갸뷰르 체데 계급치 탑주 시대민나다 제도 코싱 용차베 시대민나 나르베 망와 소종 체규리 지송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기스치케칸 순교 중래 칸키 순교 숨니 양람 살베 토키 비터브 시베 계급 지난키 사고베 우체 송도 공소 잡다 뉴규 협공키 시진키 토스 당부 투명하기 뉴규 코트 계송타 방민치 교라 고티 동고 시바 주등 조텐 미토 정수 캡콘수 강돌가시타 장딘사들 제비 냠뇽을타 민심구의 등규 냠주 제부타 뒤접살비 뇌규 레튠비 뇌규 디자라 견송 제부타 방미 태용 지교라 구디동화 뇌규 기급도지 조준 지부소이키 견주 콜슨 순영 퇴비 원발 제부시
1: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퇴 한달 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지넘기 생규리 냠다 리제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수 오르수 예송부 체니슈숨닌 먹주 내주기 체진 겹다 제대 오르수 마기 사공 결학삼도 육진 먹봉기 겹조 그룹디네다 대신 미미 넘주 튕기 코르관소기 미빈라 동디 땅마다지 중미자도 그니 춘진 제유 제주유 요즘 작제 봉디 직접 저주비 체니슈 숨닌 유서 뒷마라 우르수 탄커다 첩된 랑고로 대신 미미 넘루소 직제 보지 짬이 수유 제주도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게지 놈지 신추 숨니 바로 유시 닌테르 총주 지회 팔 뉴욕 총소 뉴총 칸키 도 주지 발 지주 제비 양회 마주도 놈키 규제 총소 계진화 넘소시 아고르 굽주코니타 고르주르지타 가르추스마타 팔세 게지타 청중 게지스마타 다오중지발 송소 지주지비 런던 불론티 마저도 넘키 규제 송소게 증호 넘소시 아고르 게탄 주민 숨타 가르게스마타 팔세 게저 숨사 게추스마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유럽 견진다 고유 냠들 현소기 체니슈 숨님 베베 니슈식래 응은바다 유럽도 랑고 동겐다 주겐추 계제 십주년 예배 자유 넘기 랑고로 주기 여봤다. 계제 종례토 자유 넘기 신고 숙진 파르베 유럽니 콜라시비 토라 숙진 팁 치슈 인배 서구도 교류. 자유 랑고 동겐기 니르르 균 유럽 고르 통주릅니다. 정조레고 숨기 눈린 퇴바 동구기 유발해. 예수 대낭 유럽 길랑고 다 눈루분에 로주바라 교교로 균두도 꾸디 동급에 부규체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이탈리 주소 대비에 친주숨니 균튜 종외 닝류 왕조 침시라 대타지네 주점중시 침시티 이탈리 수중키 닝류 캡콘키 지침시부 중시 딘비부정교로 왕조 제부시 왕조 제바싱는 이탈리 아슈라 니동통수소숨러니 니동통수소숨시려팔 닝류로 코딩청교 왕조토수유 직동급계 기조교초러라 切尔 诺布里 宁丢团结团结起 이탈리 阿库南起 宁丢洛康城马 阿基苏国结不是 尼维伦时 女控地价塔 吕向永东给那天拉 土国清不起不谈丢年 이탈리最终起 拉里亚 听三边 宁丢浪子空别拉 估计当于不是
0: 세계남부초 공세생교류년준쇼겐 다와요준라다人지本对인 리젠겐코르난겐 바사람라지
2: Mimi da chiki, nganzu lao 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zui, mu chi shuze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 si, gyangzhu che cho.
3: Nyamzhu rime zhewani, ngem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 chi.
3: 中华民族的苏州内沙党、杜秀内沙、日湾内沙皆已。

0: 장염 안 기질이 퇴난 숙발 긴송 치고 점린 총통 전주 기구주 카초 모투 양타용 그로 군디 동화타 시공 치수 치세 계급기 톱탄소 자퇴는 송경 치부탄 첩지 종교를 촉배 직수 사부소와 추십 후다 치고라 서빙 무칸사바 녀경 탄 피게 동화 갑결체네 콜레시뷸 호조 냠레르 군디 동고바타 계지무제지시 보스터 침보르 체지 침보 조바타 피게 침보 용화 치바 니바 통우 좁 냠레기 멍시 덴토 동구 보스터 침보 냠레기 제달 체네 사타 촘자 띵바타 퀄리티비 로조탄 지웨 레체 돈비 체디 소체 사르드탄 수균 튜레 심보라 사르타 튜레 피게 중교 튜레 꾸지제 체고베티 주시 시진핑키 미탑 증류기 중교 사비기 군편 추고타 총튜 마조 뜨디진키 추고 정진 튜레 냠레기 추고 증류 수주 냠레기 추고 전제 신대부 소경키 추고제 되나네 보세르기 급진부 냠레 뷰세 토웨 비게르 군디 동치 둔규기 카초 세드나유 무조 체탑 지제레 중국 고위 뚱케탄 냠레 니키 닝독 타이콘 체네 보스 첨부 피게 첨부 용교로 군디 동외 차주 대목원유 장전 이슈 기도 냠면 집에 그림나 튠지 냠레니 톤드 파숨토 보스 차샤 피게 동외 돕슈기 중콩시 상로로 중국 보스 주시게 급기 겐쿤네 보스게 급기 구치베 진좀 팅줄고바 존니르 체규인베 중국 초기 초카 타냠토 문진 직튠탄 중교 사르드 체디 보스 냠레기 조된 로주숨바 고주네 타르게 야튠기 고동 바르웨 뒤람 냠토 되바타 콜레시뷰 로조기 튠지 랑타르키 류사바 냠토 좀교인 Nyechar Nyamchikin Soki, Tangkujin Gokju Jichinki, Chingyichwa Kenchoki, Tsokchin Tingchubdunpa, Mongkwege Kepki, Gesa, Ulanpa Turo, Jukjewashi. Tsondujin, Zhongkwe Tangkujin Gokju Ki, Chumze Jikduto, Jimdun Chibie, Zhongkwe Jimkwe Tini, Tongda Parsumto, Tsokrar Tukur Chishu Tobi, Jimkwe Ki, Chenshikshi. Lingqin FGK, Sahuli Sokwe Ki, Xinle Bunji Ni, Ishiya Wimeki Kepki, Kuryu Kewan Parki, Kuntsu, Netun Kirni, Zhongkwe Jidar Chedi, Chesani, Michitin Chibani, Jengzu Chini, Chesan Mieba Chabi Parki, Lakling, Dinci, Tsushib Chigyun. Nyamchikye Tsoki, Chongchi Xunbata, Nyamchikye Tsoki, Tangkujin Gokju Jichinki, Chongyi Chuyi, Lada Chongyi, Puati, 中国军控后面的决定，六零七八天，俄罗斯部通过建国主体，揭示准确被别村对越级送入时，通过建立民事了土木土产品，俄罗斯部人心气女主争论形势。俺们这个错给城市里问吧，俄罗斯部三家建设协助站，财新民政委俺们先头七年，民部七个站了修建铁轨，罗达三家俺们先谈，通过建天军街建起水平。 俄罗斯部边角控困阿古尔通区了，解冻断裂的解决。三矿里给我谈，米热里给为责任人先去干那天，结合看起主工去落水滩女巴尔，出勘七星月。中国主工去重建，还将什么土不地？俄罗斯部问了，咱家伢们先土局势，忙土气灭不塌。通过建谈，其他建土局势，一个军团啊，用土清吧。 那在吉普赛塔，那在索赛尼个罗西区对马潘伦街军控街区内，俺们这个错给吉隆尼东前面松竹楼立个，三只伢们先土局势，忙土民主委，每次温哥尔用瓦尔工地动起，刚在立个培育，对着七个老子们说，小农拆解起轻松国送，那在马拉做准了军团啊工地单位内。 莫叫人拿出咱说他，只叫这些高动松江他拉苏说，做那女主独孤模特，全套都去为拍他。杨家用的结果，器具、车轨，人不认真，团结切不接给拍。中国通的拍松土，女主松江拉苏提。 계급 피계기 균형나 주니 채식권의 주파 등교 도발체디 지주민의 미접내 미접할 균투 비탑체비에 탈서신 지구르키 피초 정외정신교권의 균도 도발총유 중국 총재총은 정의 기수비위 주경체비에 응규정부팀이 콜러시비 탐구진 주경체 치자치 시규지킹 전제 사두기 지주 라린의 균신 구수능유 今日就牵出一个促进听主队别中国政规托中国起来给新主三笔切别出送团队给给个忙不团队以往过月团队提让问给几次得不懂引起出独特不谈军政处接触出略解松阳切记提表案内张素坦集中托别托他们松共起满内论点案冲突东托不满事自行孙策看切切托着托托 给今拿来新住的那期日记期间期团在提天干塔且天干四库托聚别对人了大大也不整个月初送团在冲冲体内中国参在起聚给对日行事因为罗些人明明能住普地塔松嘎的讲错的十七零期起归聚共期偏着七路东岸内特别能细了随共期为经为是 迪普苏塔女主拉苏拉在军前面把车给冲回盘现在三对体起归鞠躬起这趟西部的丁色娘之前年女点案起归鞠躬起满年托塔从这三点托东高位用客机刚爱四年快乐西部汤国间鞠躬了扎苏托贝拉在起特朗西来给培育 女主松江塔编着批给几大团员用啊车给你给个卡给起居帖推梦托车别干内起为居心一言中国通的派松托起过起居车给帖盲错了偏不托别批给车下多子年其他亏起盲错了居江了大开年天南书看他偏不托偏派更多穷月可不起其他人去八里托劳动塔八里窝 迪族巴黎皮帕森托所比及级别冷素起居其他体我们且自信干净改名别撒恰女主给偏着他变着给偏着你个托不穷月毛路素其他体新着他中路面具所肯定听了严肃给不打皮给其年心中忙错了军队托别女主给多破颠不松托不穷月 中国起居来临里听爱起居前呢别给律动起归西别革命起文字了各多同年女主松江他忙出留宿的晚年年内年起用途把这就起居他这中国起居年用快乐西部的共用开心居某的他那也埃弗里克将多起接着政府组织了工地东局若然七八年以下为免给客谈年途汤国间国军年内
1: 电内准备他老子所中级别盘他杨威下的其他四国图为数之贵新来给那不萨巴出席级别盘中国通的盘松图推梦春门谈推梦组织念头龙举这个东西太空前年国会预备给客户的念头念头谈给表姐的给其批给中心别给客户推梦图讲到批给动画归属千不难约
0: 上海人类增组了军前面板给到谈孙秀三百件内社会期写的电铃谈谈给狂片了官地动画谈快乐时被鞠躬鞠鞠谈推过仓途动起来给三百百托给人不是第六年上海人类增组组内罗尼学资源的口味罗西时罗尼学资源的艺人上海人类增组体验怎么领托我狂家切学谈民博的盲学批给给民文别读书切学界给三狂人类增组三百人心操弄穿越狂到一个看起七十六路谈批给给卓兰人类随军界面着牙开巴的车通的牌松途推梦给文字嫉妒这一托不谈人类车偏村一起十多千年孙秀千不谈一万抽数千不文月 哈萨斯丁我来查巴的客气给中职吧写了客第六上海人们来增组给比斯克乌措托主席习近平客批给给中职客气学他在气学给三百个诺了人们来给人们用客气学界给一套年上海人们来增组给罗尼书这样的人客批准了超多难月 批给给中介他人谈给读戏老人给特朗杰继续送给他年上海人们来增组给给俺批给周围南内电器三段丁色南月老板图偏村仪器他一篇展览 tuimun siibay namang la zinjuo, tuimun peke tuinyer jeki Shanghai yi nyingdob ni. Tondabhar sumtu, Shanghai nyamle zinzu gyunche mibar peke tan dobche zhowe si zinsa kechen shikshi. Nanje tu mishu gata, kade tu milangba, cho sumbar mamikba jeki yang takbe nyamle ki lambuli. Shanghai nyamle zinzu ki zu gyunki nanje tu mishu gata. Kadetu Milangbe, Sankun Nyamliki Lambusaba Sikduti, Kualashibu Jugontang, Gurjuki Kachola, Niti Chibi, Dubshu Kechin Sikdu, Rimsin Gurshin Yuji, Jujubashi. Siliki, Shanghai Nyamli Zanzuki Buce Tiwetuwe Pigela Gundi Dongwe Gazani, Chepsiki Tumung Zinti, Mujub Nyamliki Chumjesu, Gunche Mibar Gurwar Chegur Toyu. Juji Xi Jinping Ki, Pigi Mwela Jugu Taikontang, 人家做的真够太空，米早晚真够太空，给这学者他专门太空界切的。上海人类增组给团成几名批给人类了，昨天看出三段难越级绝不是。西里克上海人类增组给比斯克乌措托，中国出给中国谈上海人类增组给各国编剧人类的念他。 蒙西罗斯人类的那组个嘛事，中国罗斯那上海人类政组给捷克卡塔，念不脱存在人类南昌加拉达这个客栈签约。其他提的，从团特地检查罗斯人类新店面的所讲，现在三对所开矿所开不来，矿道给客给五组人类定时不都动起，来的三不可断签约解决个不是。 罗尼说：“这个人去批改局，上海人类政组给书记提出的社会企业内，可能是被浙江铁矿牌安慰努斯托局。第六，上海人类政组团职位，从头到朱西习近平去，现在在团谈，当面给冷却，各自讨论。批改局开出去，确实天天张亚堂个人辨别责任的文件去，地位退任，感谢丁氏那话谈。” Shanghai Nyamle Zanzu Ki, Shanghai Nyamle Ki, Dupshu La Dine, Isia Tan Europe Ki Gamsa Chimo, Targe Nyamtar La Gundi Dunga Tan. Shanghai Nyamle Ki, Lodzu La Dine, Kola Shibu Lodzu Ki Kep, Pige Tan Dupchi Chukyu La Gundi Dunga. Shanghai Nyamle Cha Ju Ki, Kola Shibu Jukyong Gyur Ju Tuchan La Nichi Chiba Jie Chie Di. Zemli Neman Jien Ki Pijim La Gundi Dunga Chi, Shanghai Nyamle Zanzu Ki, Dupshu La Gye So Piu Ni. Shanghai Nyamle Zanzu Ki, Gezi Le Tun Chu Nuba Dunbi Chibi Partong, Ngarwe Gya Chir Dong Gui Bi Bi Gui Nao Shi. 年些矿奥斯托利耶给满出错给吹布罗森克林斯给萨维恩纳尔塞古维奇团接着谈的能够中国改革特别研究所开库忙不了全球特别批给中华铁了约罗普乔内森特克斯森坎托内尼片尼克滚地当地平村罗普乔坦长向年内切给你约罗普坦中国年内给杨塔维特布林西个热计算约不是 罗森克林茨，约罗普及科技称组这些卡器，人工眼长下路团体眼内中西组内，约罗普坦中国历史卡器农具器文件了，约三他我中眼内零色多动作切的，约罗普坦中国话历史设备他，推动批改用化器规别文件七个月。
1: 罗森克林茨，作为内地铁中国的参政企业的，矿区边企业国际中国的参政企业，谈不提示。况且，奥斯托利亚当小卡企业，中国谈别人定色多东具体，用客给推门文件谈，对罗签不等于。推门筹备，他听中国的参政企业，中国有人配送筹备，罗局新年年龄突破满岁，中国南边停热间批改给孙秀签不了行。 电邦前月季送月不是。第六年，中国谈奥斯托利亚玩清洁组内，罗阿不就爱个可乐味罗西西。罗森克林茨，欧中玩清洁组村，在做军队色度签约，退着孔门，罗着古就把内送，全一部给客人别称作这些玩中文器材，听出出来给月。 记录年度革命交给了欧中中华体，在做特区上的中华特殊青年，给革命部开工开启，我中年来了，中西电不西电越界算也不是。龙文俄中年的也中文巨人了，前面的个罗森克林茨，欧中给革命部西电的竞争起不谈。
0: 통도 발숨토 총만진 로타 계지 제침기 세시 타이콘 치바 냠레르디네 시디르 군디 동아타 니킬르디네 피게 되니르 치바지 타이콘 치그여 계급니비 피게기 도시 튜바티 튜윤싱부나 냠제게 초기 좀시워 라단티네 점리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 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저 말이 빼나 녀 우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1: 오지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저부 좀 유다 천안자 다다니 신비린 친티나 부종롱 친닌 친리콩 강기 롱친자 시비랑 이치비린 친디시 ང་ཅི་སང་འཛིན་ ཆེ་ཅི་དུ་ཏོ་དང་ང་ཅི་ལེན་ཅིན་ཉན་པར་གསུ་ཞུ་ཤལ་མུན་ཐི་ང་ཅི་ལེན་ཅིན་ཉེ་རོ།
3: CB 综艺
2: 드릉가 시비 조인 눈주 두천우 띵하 라사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 지지비 루콜 보모 춘충다 띵하 상하이 신신 도당 로자 로마 수남 도지 지지비 맥베 다우비 로마 시비 조인이 눈지 힘 응라 띵하 라사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 지지비 루콜 제 보모 춘충 시비 조인 더 진단지 힘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이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다지 때야 미그리 미 때야 다지리 그러와 다지로 로스 미스야 지요 말이 미 때 고 다지리 되어 되는데 지금 미 많이 밖에 다지 세한디 가서 네 가서 희야요 말아 다지 때 미 미 때 다지 차대 바래 왔다 다지 세한디 시바 차대요리 아 근데 라자 히비 가서 라자 라자 세디 샤위 드니 열세나 몬두 리징이 버디 차대요리 되는 뒤서라 내 답을 담 못해라 아니 니보이 시리진 자 팀비가 대다스 기요리 다지 지 미 답을 아니 라자에게 대답 드자게 리가 답도 답은 세바이나 니보이 샤리진 자한테 비가 대다스 기요리 디엔딜 니보이 시리진 자한테 비가 대다이나 한다 니보이 샤리진 자한테 비가 대다이나 한다 자유 찬이 내서 소마데 뭐 다지긴 자고는 아니 야는 드그레스 대면자 따 흉 가기 가기 그 너나 뭐 다지를 로스 내서로 지르잖아 니보이 시리진 자한테 비가 대다다 니보이 샤리진 자한테 비가 대다스니 코텔이 서들이야 야와스 까니 예바텐 리오르다 대소디 지르잖아 고 야 디고 뭐 다지긴 자고 너 고 미세 그리 대소 소마데 고 서드가 마도 고 뭐 다지긴 자 마이니 데로 로스 그 지르세들 고 야시 예바텐 리 마레스
1: 다다 제지 심바데나 벼뇽 롱치 닌치 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다 드링 가서 마 해지데 아니 체인센 다 가정 현상도 지르잖아 다 저자가 된지 줘서 놓나 딩바데다 아 단위 지민자리 다 대 살아 다루 지어리잖아 제바 아 빼다 빼진다 단데 저자가 이야기 놓는 도스지 죽치야지 아가도 디젠자거 빼다 빼진 인자 와서 빼다 빼진 인자 와서 되는 제게는 제치 님보 편집 받으라 찍 빼다 찍 빼진 저 아니 자인 바 대대 빼긴 자라 되지라 빼다 빼진 인자 와서 그래 다 빼나 아 주인지 저 다포스 아 동근 나와스 산제 님마스 아세 안 됐다 버 주인지 저 다포 히비 가서라 아 아니 아 주인지 때 빼진 시 대 빼 강을 야 바래잖아 아니 다포를 빼 야 바래 동근 나와 히비 가서라 아 아니 나와 때 빼시 아 디 빼진이 쳐서나 동어동 대신에 어동대 나와나기 좀 고힌 까르와 디 충치디 여비차니 아니 동대 쳐서나 나가 시간 간다 됐다 벌은 가서 디제네이나 아 주스케에서 겨르다 주스케 세나 마제나 빼다 빼진이 고 어찌나 보시시니 계속 제가 바래 그 또 계속 제당 자네 말에 자유차니 동대 나와인서 겨 말은 나와대 동인서 겨 동대 아니 빼진이 나와대 빼시 샹제이 녀저 녀마 히비가서라 아니 샹다 제와대 녀마나기 지고 쇼리메 바다 녀마나기 지 제콜다네 바 어라와 이해나더니 편대했던다 봐. 근데 이들 샹제이티 아니 베징시니 대처잖아. 니마르 빼가 봤다네. 다 얘야 빼다 베징저 그 나바 얘지여 빼나. 우리 디저는 따난자이 바오스. 따난자이 바오스. 와단 좀비 다르마다. 디 가서라 따난자이 바오히 비 가서 나 위스 앤드 와 아키 위스나 아키 위스 레덕트 되죠. 그래. 와단 좀비 다르마히 비 가서 빠맹케 좀 담아테 와몰 빼야도 와. 와단 좀비 빠 아키 위스 레덕트 되죠. 그래. 我 then the Tan Jai Pau Hibikas, Pau de Pechenta, a Tate Pish. Wadan Sumi Dama Hibikas, Dama de Pechenta, Wate Pish. Tikasla, Konda Tota, Kongatni, Peta Pechin in Jag, Pejit and the Drona, then your Chebatos Jure. Dongan Dawa, Shanse, you user, twenty Tapo Hibikasla, any Pechente Sote, Ngori Aya, Pechete Lan Jedak Chetijer, any Pede Manjur Majagur. When the Tan Jai Pau, Wadan Sumi Dama Hibikasla, Ani pejin te njulu maja, pe di chiri se di na yang gori yajani, di pala tsumba sa jiga jajani, njawa dan tsumba, la soba nendegi tsumba sa jiga jajani, ini dela chiri se na njajak chedi jago yore, ni jite so ya, zayi chani, ini pe da pejin njawa, ke ten timi njajak chadi yore, o ta te chiri se di la, giba desh, pe da pejin njawa timi njajak se yore. Tene ta di insana, la soba giba da kanre se na ta, njungi dan njungchi njawa se na ta nendegi jago yore, ta yon mambo chigo nona yang njungi dan njungchi njawa se na nendegi, 스들로 이야기 시고요 말이 자유 전인 종이지는 유지인 줄 아세요인데 뭐뭐 지지 가서라 제단 집인 줄 아더니 그 찍기 보시니 야야요래 다 왜냐 나도 도유로 뭐지 다 아니 이게 바로 산지 나서 봐 시지 다르게 뭐 뭐뭐 지게 아니 여기는 유지인 줄 아세요니 그 스들로 이야기 시고 그런다라 야 미세 그 기바지요 살이 전에 이제들 다 여기단 유지인 줄 아세요들 제자지 제교다 제치니 되니 받으라 찍처리 세들 어 키강인 조사 그 쿵한 조사 그 예연 받아 아니 지시를 치르잖아 대리 중이 그 취인 봐 중이 그 취인 봐 중이 된 유지진 자 된데 그 된 대비는 내다 되라 아니 중이 유지진 자 대비는 내다 하세요 그래 따뜻해 빼 야바이나 알아서 자나 그 귀체다 발비 세우다 다엽지 끄셔다 안도 있다다 내다 보는 점에나 자나 그 귀체 희비가

0: 다다 와서 이게 지로리나 인 쓰는다도 아 강 쓰는다도 아 배짱이나 이제 연비 강 이제 연둑스 이제 연둑스 쓰는다 아 이제 연둑스 쓰는다 사 연둑스 쓰는다 되니 배짱이나 샤와디 시 강인 쓰는다 아 강 강 쓰는다도 아니 인 쓰는데 시당 그 여운 샤 샤치지 그 지스 여운 뒤스라 샤와디 지르나 다다 와서 샤치 막 땡로 그도 대답을 하지 다다 사지 그 지도서 그 대인들다 제디 가서는 제자 그 책 노나야 아니 권나이 많이 봤다 샤시 따따와 사지 그 지도는 군주군 누구세요 단대 시당 가는 주체도 쪼도 강리세 되다 근다 진다 진 어쩌지야 됐었는데 다 됐었는데 요로 요동네야 간된대지 아치 상황지 저와 남기지 많이 봐 근데 그 요소 때라요 아 공도 희비근 시다단 제자 그 책이 요소지 토탕 다 요소지로 대 남겨지 저 그래 아 요소 남아라라 지요스니 진주 남아라라 임비가슬라 아 아니 제자 책 가야다 자꾸 주저그러 와 뒤는 샤시 다다와 그 치도 가슬라 아니 가야다 자꾸 주저니 진저 그래 다바 사쯔 세와 남기 다바 사쯔 강아 그 희바나이 강아 근세니 오 뒤는 샤시 다다와 샤치 그 진주데 남아라라 임비가슬라 아니 가야다 자꾸 주저니 진저 와 다바 사 임비가슬라 가야다 자꾸 주저 와 어 샤치 다다와데 그 진주데 강아 임비가슬라 가그 그 거니 근저 와 와 진저 다들은 가서 빼지나 보지 야야 봐이나 아니 가서 보여리 빼자냐나 남아라라기 지슬 가야다 자꾸 전에 줘 빼나 빼차 로란 전전 유즈 아 때모 때인전 누스 리본 나전 누스 아 동본 거전 누다 어 로란 전 히비 진주 나리 때모 때인 히비 가서 진주 나리 나리 히비 가서 진주 라리 응글 히비 가서 진주 라리 딘들 전 어 로란 전 데모 때 린더 동부 글지 내서 소마테 아 다다와 시작시 다때 사와시 바가 치돌라 아니 나마라라 진선 되자니 아니 로란 진진유 데모 땡진 두스 린더 진 두스 동부 글진 두 히비가슬라 페샤도 로란 진 예비가이 바 데모 때 예비가이 바 리포다 나 예비가이 바 동부 때 다다 글 예비가이 바 어 데인들 다다와 때 된 거 아니 다바사기 지스를 진자 나 매진 두스 리카 드진 유스 민 독진 두다 나 매진 두 히비가슬라 어, 뭐 예바지 nga tata nga nga tata chirne me yimbi gaim ba lika de jitin yu se de lika de tata de yimbi gaim ba min dochin du se de o ni bo sa na mu du yana chiri ta la gang xila chirne me yembaji ko min do yimbi gaim ba tim de me jip do de so ma tata wa xia se de sa wa shi bi chi du la ani chen de jen da ba sa ju se chen de jen du wa o me hi bi ka se jinju ta re jip hi bi ka se la jinju pa re do hi bi ka se la yang ju sa re da ba sa ji se chen ja 강하게 지선 근 야배나 땅 조근 둑스 자란 조근 둑스 아 덧치르잖아 조다 조대 진주 가래 다다와 그 자세대 대기 싸와시 비기 지루라 근제니 어 강하 근제니 땅 조근 둑스 자란 조근 둑시 비가서 땅 조기 비 가인 봐 자라다 파 야 힘이 가인 봐 나이 지선 근 야배나 롱근 랑근 유스 통근 유스 어 다다 냐사 근을 야 랑근 유스 어 추 통근 유다 랑당 통니기 진주 가르와 디즈 근제니 어 되는 다 샤와데 다다 세계 많이 받아 쌓는 거와 어 대답을 했어 다 나마라라 다바사 강하게 지설 아니 전당 저 되는 전당 거잖아 아다 탐의 지설 강하게 있어들 다 시간 걸린 바이나 아다 탐의 어단 유세니 요만나 은당 요만나 연지하기 비전라 보여 때 왜자 냉체주 이닝 논에 나라 다다 그 시간 그 얘기 그 조속 논라 은 연세한데 이제 받아 시간 강한서다 가르쳐 그러고 지 메디 비전라 보지 메디 비전라 보지 된제 얘기를 다 다다는 좀 봐야나 고 나토다 이토 니자가 토니 아니 원다 연다 의여 되잖아 도시 제 메대와리 마치 시탄 가는 가서 시탄 같은 저기 배셔 동서 돼야 되네 메바리 다 데리 도데 아다 타메기 지서 쪼데 가서 강제비 쪼데 여리스나 건데적이 여리 아다 타메기 지서 건데적이 여리 빼나 사근 뉴스 온로근 듣다 어 사마 사기 비가이 온로이 가리스 사근 뉴 온로근 듣스 어 빈이 따근 뉴다 어, 근데 리니 라소 바타니는 지금 적은 유답. 알아? 이게 적은 유답. 더 마도를 어, 사연 유답. 어, 노인 유답. 어, 노인 유답. 근데 이제 시작한 건 가서 카고는 봐. 죄비 가서 이제 죄야 돼 말이 돼. 시작한 건 된적이 죄비 써야? 아, 이 매발이. 더 마치 어, 아니 타미가 아단 타미기 짓을 가지고 거니 근저한데요. 아, 아니 년치는 된 적이 됐어 매발이 말인데 이제 쿵이에요 말이 있어 이거를. 단도 코치 처리잖아. 나서 카제 팔르그 라자스 내가 저 용수 잡이 라자 줘요. 와. 카제 팔르그 라자고는 주어 바르스나. 용근은 용근, 로근 로근데 겐도 용모 참아 로머리. 데릭 친구와. 용건 용건 로건 로건 된데 요마 참만 로마리 된 디가슬라 용건 용건 로건 로건 되스니 로단 로그 지슬라 로인 로인 세는다 로는 로인 세는다 된데 마제는 로건 로건 세니 근데셔 어야 같이 발라 작은 옷 되는 정도 어 된데 예바 연자 아니 샤시 다다와 가슬라 아는 타메기 지슬라 아니 가고거니 근 더자와 마도레 시다가다 원당이었던지 이게다 가게 니그 돈이 주소 메디비존라 버리 데인딜 근자와데 이게다 가게 니는 턴치와 맞은 와그노로 죄비 가서 죄대와리 데인딜 비정로 지금게 다티 그더니 로비지무게 달아프죽게요 다 디가슬라 그 공거 가지 발글라야들 문트라니 내리진 가서진 순요리 데인딜 다 디가슬라야 공 공바데 하장게다 저도 그러고 딱본다지도 아니 고 대나 탐바나보지 어떤데 이제 전거 대위기선 니가서라 또 고르지 마히 바인 다 공들 다다의 사지기 치루라 아니 근당 진당 진저와 다 거저저 에저에서나 거저저 양아서 예그레스 거저저 예그레 저리서들 근진 진 대속 소마기 진주 나데 파 도르니 진주 마데 파 가르서로 파 뒤니 아니 거다 쩔어서 뭐 예그레 배정은 매진 유 답답나 매지 유 데모 텐진 유 답을라 데모 텐진 유 야랑거 유 답을라 야랑거 유 세니 근진진 대소 소마게 진진 나디파 아니 돌니 파시니 아니 내다가 체코노 란센 바득 토니 다다와 지도라 사지 지도라 잡았는 도와 오야 아다 내다 배치를 제들고 시탄 갔다 안소다 이토다 가서 니가 도노나 근데 배시 여대 바래 데인들 내다가 체대소 소마데 체레저들 건데 아다 나의 마이 바그 체자는 유소도 노나 직치르잖아 땅 가신 계획 되는 줄 봐. 아, 니치르잖아 면접이 치지는 줄 봐. 선치르잖아 다 샤시 따다와 그 치도나. 아, 아니 내 소대. 죽은 누스. 다 대단 될 때 내자가 다 치 드스 줘래. 다 내자가 치 드스는들아. 아, 드스를 때라 시다 가는 거 소다. 불선다 보지 시는 지금도. 간대에서나 담보도 치르세 니로 빼난 안소 뒤지는 니지 니거스. 아, 배지 얘게스. 짜지 탑카스. 세지 뻔바다. 단 된적이 리라. 체리세들고 니지 니거 희비 가서라 아니 뜻 식도 저 뒤운티서라 니뉴크스니 아야 베지 이게 답을라 베이 짜지 탁가라 짝탑스 세지 범발 세븐스니 가서 저 디로그도 아파진 데라데 디그리 다 베진 데라데 디버시발 너 답을 그리라 치치치어잖아 데라게 체 예사들라 니 베 짜 세드 답을 코치 치친 찍지 이제 디지스로 체리잖아 코 치친 니래요 니거 이게 탁가 범바스 Tan dud dui kasila ngama ji dada ka te yasa korang ka ani mintada kor tsichin tida tanda ya ji ji nyiga tan yiga tabi tiga tani mintada pa ko dini becha gana nyiga hiba da tsu dini tisana nyuks ya tsada be hiba da ndiga nola bechi yiga hibi yiga da yiga nola tsada taka hibi kasila tabla tsada saji bamba hibi kasila ta ban tsada ni dud dui kasila ani baga jiri nan dada ka tsada ani dachu kundu wa dachu kundu ninyu be yi 자택 서비스에 가서 대초고 요리스 디가 바이나 아니 고 되는 교도 녹음 말 대체 리담보리 리니바 체리세디르 배창이나 게지 당스 뭐이 버스 리전 도다 디가서 치르는 제자가 치지 아마도 심한테 니가라 지 치지 레레면서 요 말이 게지 당히 비가서 아마나 게리 심한테 다리 뭐이 버히 비가서 아마나 뭐 심한테 버리 리전 도히 비가서 아마나 리 심한테 도리 디가서라 제자가 치도 dindu gyo, dindak chit dini tekaadu chirana ke dangus, mibus, lindu gusani. Nidhi chini ngaruzo dina ndiki yore is, cinci changba yinpi kasala, cinci riri yinpi kasala. Tene dutsu sumaji chiri isa dila, pechana nyenpi yangus, lipi tap tabila, ani nyenpi yala nyenyangus, lipi tala, liktar sani ngaruzo pekegu nana jeme deviti sila, taliks, tabzangus, ta yapu sagarawa, tatin gole yagena taliks. 어 던지는 거죠. 뒤동지요. 너다버는 쯤에 쯤바 인지나 아마를 치르세디로 어니 치진이요. 니비 양생. 심마를 치르잖아. 치제들이래면서요 말이야. 양다. 리피 탔다버는 쯤에 아마를 리빠스니. 치진이 심마를 탔다버 찌면서요 말이야. 디가슬라 아마지 어니 치진이 거는 민타도 파디니 니비 양 히비가서 비드 파디. 리피 타 히비가서 비드 파디니. 민타도 파디니. 아니 대단이야들은 제가 치디야 파디니. 아니 녜양. 아니 탈릭스니. 언더를 신인 거. 제대로요레스. 두루 도톤 데 소치 콜랑 아소 소션 샤지 마보 사레스 오데 쟁도 데인들 다 데레 디세기 쳔비 아니 로티기 참데 원데 나니 야지 아니 다 혼데 쥐마 거노 아니 럼바 옌데 다 셰자크 아니 체치 텐지 요스 주 콜라 아니 랭게도 마셔지 드리고 혼데 니가 놀아 가서 미사거든요 좋아매 아 저요 쪽 차니 아니 러노스서부터 제작 된지 요즘 돼서 걸 아 양이야 산노지도 않다 아니 지금도 아 참아자지 될래
1: 렌첸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다가 현보대 야 다가 소슈라가 대파레샤 야마네 저도 콜리렌동야 라워디 베미에 라소르바레타 양제리 헤셀라일 아보곰야 양케 사랑하라 가몰람가타 아토탐쇼르보쇼라레가야 가세미시테가미로모라 고삼주공쇼쇼티레산야 류코미히레가야포지 고삼주타비쇼티레산야 나브레칸케 가야로티 펜다가 테블라야르송레다야 루마르보템쇼간돈다보세 소마르보시비메히보티야 다멜타투 갈롬보조 양팔레포보 다테보조야 다쇼바잠쇼 간다가레자 두다세메마트조보나야 다가루예 가퍼예레다 두다세다가템조보다야 라우르디베미에 갈론티 가디아 펀다가 루오쪼다레세야 다타세톰디에 가샤와레가르 알리마르호 하브자메지레레야 바달리니타 가송자레세 펀다기 루소메

0: 미자다 멜렌자르부 사르 엔데 니마 로도타 니마 테르 동고라 포투 모쇼 카데테 케사 제르부 응도 달리냐 타크마르보테 칸지 제트르 보데세 쿵발라 유 예다브리 소데나 마르무 멜란도 소데나 테도 나포소 소데나 쳄다 유란도 두데두 마르무 멜라타 케사 제르부 카도테 포투 모쇼 응압데 니키 루도 소데 야시키 포쇼 카데 도조 라바 롬보신키 콘둘린 조베키 튜라 제베케 카
1: Maji chao yi na, ngan cho pyo me zhi di loka di kya cho ta dambi yi pang zhi, mang zhi zung zh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hi. Ta di nang ne, te sa kya ri dung di, ngan cho do di zhong la, ayu nang ke ta yu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le chi cha yu.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i ya si su. Ta de ngan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ri dung di la, zhong bi ling ki chung zhi nian ngang ki kya bo si, xie zhi di le chi cha yu. Te sa kya ri dung di, ta ji kwam zhan si ne t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hong la, te sa kya ri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는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대부 인스 진짜 지시해요. 니네 기사 대부 중팀에 나의 지도도 다 지금 지시해. 막든지 롬로회 변조기 지시해. 지시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재 그게 돌아 신주 체계에서는 제시 전단대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 대부 중디 전단직 제자 근대기 정신 스티지기. 순례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 풍성 처수도 해요 말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의 중디 더동의 풍성성 지도 지도서 두고 요래라 반장제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의 중디야 진단 친구 찍죠

야 쩨메타자앙고 시바리야 멜레나브르 자르볼라야 타타투헤쉐 타바다야 샬롬롬보마가다야 타파바체엘라 푸소다야 사모메체티티리야 차다오파 니레솜야 포토 메체 텔랑엔 코시야 산다메 체 카하리야 만다가 효는 슈라가야 니 드뷰 카비 사슈이야 동저만은 드조이야 가하쇼슈라 대파혀야 나포델라 로세나야 다하쇼미두케 파열라 아야 쇼다 나비 조디샤야 니게 데미비 파열라 아야 리게 데헤사 에욘사야 마다게 쇼세 똥카시야 르데라 곰샤야 카시야 나베타 암냐 두키퍼야 게데메리 파사리야 티모자메비 여르조리야 샤민제미비 파여리야 쇼미쇼세 타쇼세야 유미루세쇼쇼세야 룬데라템케 겐도비야 메마토토나라타야 루예예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자체 시다르미 년켄저 조고나바 다다 체치 년기 만드는 베종 롱틴 년틴리 콩 콩케 롱틴저 종리 로그 제통 히베 레센터레 레센티 농도 베지 점종 작긴 데미 년아 동 북종 메탐 키비레게 망트이저 릉니소 농든 표송 속보 자직 시에 동 시미인비 남바츠 레센터레

0: 비스 되는 네 심아요 그러죠. 근데 밖에 뭐 검직 돌아시아. 저의 좀 아니 그런 정이 쇼바고 너가 지스마 봐게. 아니 봐봐 옆에. 딱 거기 남주기 도단다 선을 땅적으로 가가리샤. 너도 들래 잡으러. 아니 근데 저 야침에 진짜 야르 진짜 삼 10 땅에 세워지지도 않네. 근데 달라 있다 정제 교육 야고요. 페이는 뒤에는 버튼이 정리 되어서 피해도 야고요. 아니 들이 무슨 딱히 피해 잡았죠. 왜 님들 나도 로드 돼. 아니 저거 존이 다 깨라고 이제 존이 되게 얘는 더 존이 되고 말아가 저거 더 미에다 저거 얘네 저거 던져서 막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땀이 배가 있어. 땀 땀이 되고 땀 그걸 되지 라마 담아 이 땅지가 되게 놓은 딸이 치 계속 이제 가려서는 뭐 뷰이기다 계속 마무시해요 봐 안 루규 장구 거라서 루규 마시나 봐 어윈 장 마시세요 저봐 로브 데베르는 순다 다 순다 마중자래 나는 아주 그걸 장배 시작 배셔 공수 얘기해서 다시 그거를 받더니 내 봐라 아니 그래 연지게 했었다 타나셔 변한 쪽에 좀이 지시 집에 좀이 인하다도 저봐 연주 쉽디 인하다도 얀즈는 나중에 빼시나 찍제이나 랑맨 얀즈이나 야가시이나 간다가 드려 대대요 드려 먹어 간다 놓지 들어 놓지 마지 내 가자 잡아도 던데 두고 들어 비위 맞는데 배참 딱 나중에 책수 찍도 게이디 야보지 총 비위디 야보지 총 게이비기 봐서 저율 지해 줘라 이걸 지 팬도 아셔도 니 줘 야보 그거도 다 쇼지나 야보잖아 야 뒤에 그 가서나 영지 죽으러 가 기본도 싶어. 완전히 이제 저기 브이스 같은 거는 레샤. 하고도 링디 그룹 브이 자고도 그 부두 다다지 가래선티. 녹제 녹제불로 배지던. 진짜 녀도. 근데 그래서 저유 미다 좀이 봐. 미다도도 보도도 쓰고 좀냐. 그런 건 유게 열어. 그걸 접해보러 되는지 싶어요. 대다게 되게 가면 너지 접어 접어 차버리. 접어. 그때 그때 접어 차버리. 비 접어 중에 거에 되지. 팀이 지려 접어 쏘버리. 저제 다게 뒤 마블럼요. 콘좀 장대요 아제. 능님은 디 피기 디 쇼챔브라지 장도 메브잖아. 아니 그래 멍신이 제제 장도. 공슈 이게 디단다 게다 시단다 드네데마. 무슨다 다서 쇼챔브는 맞잖아. 견제되게 용거 봐잖아. 배신 시사적이었어. 그래? 아니 장나지 했어. 그 강도 용거 봐. 아니 근데 글리글리글리 그 럭제기 올디 더 럭제기 럭제기 미치고 쇼치게. 지부 쇼치게 그러니까 장도 장도 또 그 장지 디지 람지와래 그 팀이 람스 뜻대 안 돼요
1: 팀이라
0: 팀으로 뜻이요 그 중간에 다서 다른 게 같이 봐 저기 좀 내가 좀 범위 범위 내가네 머리 곧 자고 줘 봐 그도 링 같이 왔다 자지 뭐 뒤 장난 다 주지 봐
1: 팀으로 잡아
0: 팀으로 잡아 지금 저기 난데 남심 그 내디 장구 와라 지 야 지금 자주 되게 빼고 와 봐 빼주시는 딱이 된다지 장난지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미유도 가입했어요 동반 밀딩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체제 괜히 정말 좋아 개인 가려 오늘 괜히 대사 면서 나머지 계시기도 얘 개인 괜히 뭐 요리나 개지쟁이 아자들이 내가 슈크리 있어 개들이 요리 다 오늘 개지 장자 봐 지워주거나 오늘 내가 슈크리 왜 슈크리 그냥 쇠를 해 제발 내가 더 해야 돼 슈에요 엄마 얘네 뒤 미지 장자 있겠지 소소 괜히 맘 뭐 요리 장자 제발 줘봐도 내 건지 가서 저기 좀 부정 시수지 젠지라시 원미로 근데 잘돼 아니 다시 봐도 내 럭자 마음 죽은다 마음 못했어 럭자에게 넌 그대로 나라 럭자 니게 났어요 저거 뒤에 럭자에게 럭자를 봐 럭자에 럭자에서 다 인도서 봐 완전 럭자 이제 깨달아 슉침을 빼지라 슉로 되게 슉침을 전교 오므라 근데 완전 슉로 직장 럭자 직장에서 굳이 배 냐봐서 담으로 차가지고 너지 럭내 지내야 봐 Lokle chile, tada zulu gila yana ma khala lakwa re Deyi pui di pablin chie di lakwa re Yana ma di gyagri di gyagri isi Riba, gyabda dhingi kama lakwa re Kesi yonu dhala Deyi nganzu ki kara zana Tipshon ganga, ta gyuwa nangshi chik Tasi kemgen chik yona, ngana mangshi kar kukudwa Zunda ta zungu shing kukudwa Pui di tila chuna, pui di ngana gyabda dhingi gila di lakwa re Mana kare, sayi zina kare, ani ayi zina yaka kore isi kama lakwa re 당하게 되게 걸리게 되면 다 계속 한 중에 되게 좋나 나 형들 좀 해봐도 최신만 그거 간에 좀 쇼크는 뒤 까자고만 계속 한 게 삼네 번 주나 따다 따서 뒤에 열어 그 멍시 봐 도대체 더 그렇게 막 뒤에 쳐지 제고게 가래서 탑링이 이제 돌아냐 로저 제리치 독제제 로버 치모라 리뚜양 초바초 보다 좀 치모라 회사 신도 너무 좋으세요. 어때? 아니 링디 바부 탱가라 그랬다. 바바 마쇼라 다니미다. 인도 친구 된다.
1: 아, 네.
0: 아니 마베.
1: 어.
0: 마다겔리스. 아니 그런 그 바바 그 니도 중립 내버게 애지는 거래. 어, 다들이 하고로. 근데 이제 니도 중앙 로 비에치에리. 로도 막 뒤에리. 아니 정을 하들 바가 마베제. 디지난스리 콘서 로지치. 로다티케. 아니 바벨로티. 저 럽제 팀들 가족도 가족이 나 준도 지 뭐라 가족 실제사다 말안 배준도 지 뭐라 다 배지라 준도 지 뭐라 나 가고 싶어 줘서 단 그럼 냄새 거리 니샤서 장박도 맞아 소소 계속 거 니샤서 소소 계속 자이 계지 뭐라서 너로 지 뭐라 뜻은 맞다 거기서 지니 뜻이 뜻은 맞다 대단한 것 같아 계지 뭐라 뭔 거 같아 계지 뭐라 두고 이거 준도 좀 그렇다리 럽지 너무 두고 이거 준도 럽지 치면 그 독 독재 어제 응원과치했다. 애진이 응원과치. 저거 좀. 이랑 좀. 안 저도 다들로 좀 제. 안 럭졌다. 조용냐? 되는지. 럭죠 토브리. 흉이가. 제. 다 저거 한다 되게. 다시 이도 쓰지 그러더니. 개지 애지 걱정 좀 하지 마.
1: 맞다.
0: 인과게 님들아. 안 저쪽 같이 그랬어. 뭐로 해서 누가로. 다 미랑 좀 기티. 알아 가래서 대단 투전에 건나 아메리카사. 아, 저 저기. 아니 그거도 다시 막에 당하면 제가 레 봐서 진짜 쇼리 좀 해. 진짜인데. 어디 레 봐도 지게 돼. 그거도 다게 누구 때려서 막. 다다 그 님들 로 다게 좀 샤베기. 인걸로 줘. 저벨로 줘. 저벨로 줘. 티다스. 얘는 막. 가서 쉬어 좀. 톱 톱심 줘 봐. 만족감. 获得感. 진짜 줘 봐. 幸福感. 네 쉬어 좀 쉬어래 줘. 어디 네 내가 좀 들어 코나서 토나나도 아서 다그베트 딘데 티오레 인과 딘데 루시 딘데 잠티
1: 리르나
0: 페이전에 잠티 난줄로 지르메 인과 레라 페이슈스 니줄레
2: 데톤케 시자 제정나니 다바르 멜로 지르 니시 공기 게 니마체르 라지 가몰 셈소 템보르니니 라니제 찬롱 주림테 시름도 데톤타 김창 로소 제정난가 네바트 주베 쳔바식시 뱀바츠린 라지 고 대신 니엔트와 대신 베베 담베 망보장니 망소라 지장나와티야 양지 간라 예준타 괴친 간라 파친 제바 난진기 팬도슝휴
1: 좀카베 탄데디 틴디카르 난게다디 딘데 원년통데디 디나로라다 게나게 다데 시름 라지 소진이 주고데네르로
0: 제
1: 양데 메베 대탄케 시데 조데나도
0: 제제
1: 디망시디 라프체모네다 주차르다
0: 제제
1: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0: ᱛᱮᱢᱟᱨᱮᱞᱟ ᱱᱤᱢᱪᱩᱫ ᱪᱩᱨᱤ ᱠᱟᱯ ᱡᱩᱫᱤ ᱥᱨᱟᱝᱟ ᱛᱮᱢᱟᱨᱮᱞᱟ ᱱᱤᱢᱪᱩᱫ ᱪᱩᱨᱤ ᱪᱩᱫ ᱨᱟᱝᱱᱟ ᱡᱤᱝᱱᱟ ᱛᱟᱣᱟ ᱨᱮ ᱨᱟᱝᱢᱮ ᱩᱛᱚᱱᱤ ᱠᱚᱜᱩᱫ ᱵᱟᱵᱮ ᱢᱤᱢ ᱢᱚᱨᱛᱟᱝ ᱪᱮᱪ ᱴᱩᱣᱟᱨᱞᱟ ᱛᱟᱡᱩ ᱯᱮᱛ ᱠᱟᱥᱟ ᱢᱮ ᱠᱚᱝᱜᱟ ᱞᱮ ᱪᱤᱢᱵᱟᱨᱤ ᱛᱮᱥᱮ ᱭᱮᱱ ᱫᱩᱵᱟᱭ ᱪᱤᱢᱟᱨ ᱟᱱᱟ ᱵᱩᱜᱟᱡ ᱡᱤᱜᱤ ᱥᱟᱣᱟᱡ ᱵᱩᱜᱟᱡ ᱡᱤᱜᱤ ᱠᱚᱡᱚ ᱛᱟᱢᱱᱤ ᱪᱷᱟ ᱠᱚᱭᱟᱱᱟ ᱪᱚᱣᱟ ᱛᱟᱱ ᱛᱮᱫᱟᱱ ᱫᱮ ᱛᱚᱣᱟ ᱭᱚᱡᱤ ᱟᱱᱟ ᱛᱟᱡᱩ ᱢᱟ ᱱᱚ ᱡᱚᱱᱡᱮ ᱱᱟ ᱛᱟᱢᱥᱮ ᱴᱤᱠᱤ ᱮᱱᱢᱟ ᱚᱫᱩᱥ ᱞᱮᱡᱮᱱ ᱪᱩᱭ ᱱᱟᱢᱵᱟᱨ ᱥᱩᱛᱟ ᱪᱤᱱᱟ ᱴᱷᱤᱪᱮ ᱪᱚᱡᱚ ᱡᱮ ᱪᱚᱡᱚ ᱱᱤᱱᱮ ᱥᱩᱢᱵᱟᱨᱩ ᱡᱤᱠᱤ ᱠᱚᱪᱷᱤ ᱣᱟᱨᱤ ᱛᱤᱡᱮ ᱪᱤᱡᱮ ᱪᱤᱡᱮ ᱴᱷᱤᱴᱩ ᱣᱟᱨ ᱛᱚᱡᱮ ᱡᱮ ᱢᱟᱝᱡᱤ ᱚᱫᱩ ᱡᱚᱭᱚᱝ ᱜᱚᱨ ᱛᱮᱱᱮ ᱡᱮ ᱛᱟ ᱛᱟᱡᱤ ᱞᱚᱜ ᱪᱤᱢ ᱛᱚ ᱱᱮᱫᱚ ᱪᱩᱯ ᱛᱩ ᱛᱮᱵᱟᱨᱣᱟ ᱜᱮᱨ ᱠᱮ ᱠᱮ ᱫᱟᱹᱱᱤ ᱥᱤᱵᱩ ᱜᱮᱜᱮ ᱞᱚᱜ ᱛᱮ ᱠᱚ ᱪᱤᱴ ᱱᱤᱴᱤ ᱪᱤᱛᱟᱹ ᱥᱢᱟᱛᱟ ᱢᱟᱝᱡᱩ ᱜᱮ ᱟᱫᱚ ᱥᱮᱵᱥᱩ ᱥᱩᱡᱮ ᱠᱮ ᱠᱟᱯᱛᱮ ᱟᱥᱮᱱᱟ ᱢᱤᱫᱩ ᱢᱟᱝᱡᱩ ᱜᱮ ᱪᱤᱠᱛᱟᱢ ᱥᱮ ᱪᱮᱥᱮ ᱜᱮ ᱠᱟᱯᱛᱮ ᱫᱤ ᱢᱟᱝᱡᱚᱨ ᱵᱟ ᱵᱟᱞᱟ ᱟᱢᱱᱟ ᱚᱱᱟ ᱡᱮ 그나저 인도스마 다 그나저 찾아놓 따르네 요 말했어 주예요 말해 오늘 요르타 냠뇨 표좀 쳐봐요 다 이날에 딩뜨다 수익은 세지 인지민지 냠색 돈을 마시에 이렇게 좀 주시오 답변은 이지는 일장만장장 시원해 그나저 냠쪽으로 와 다 딘대지가 좀 건져지 배 건져지 땀 건져지 좀 더 그래 만조를 안 긴 거는 중화미마 지도인 제거기 人类的 방주 보라 해봐도 만조 뷰리기 人类的 Rima chuta rinne di, ane piso hajang chokpa jirwa. Kula matang bata nyung chasha siye mewa. Te nganzu taka gaza kamsa tongi doju taka jazu taka chuti ilaki yomarwa. Tati lo pet gen, tsik, drum, tambi, lung, mangpo jorwa. Pet tsik kyata nanji na jime. Yuan chokpa ki gyupchi mangpo jorwa. Tati ka kutu tati lopza tiga dudu sama. Taki mangzi pechi tangi tambi, tambi chokki tinte mangpo tabi wa. Ani pese na, tati indi tundi chikari, chakari chika maari. Ho taa, kesi mizu gane tu kesi chie chi rang lung lang chie pata shuu ina, kuyo kesi chie di rang xie chi rang nui gengi chukwaari, kuyo miki chukwaari, rangi lakpa chakwaari, rangi lakpa chakwaari, mizu ki meri lingi su, rang zongang likwaari, rangi tinte tatje ma chie tiri chidi suma. Tati nga zu peo ki tambi kakita drabu tukwa isa na, tunda taa ni maashi na, posa nga zi ki nga yi iska chiba, o dina chi, riba, a dina shi ina, ko te la. Kurang tu sini ngede, oh tiri asal saja.
1: Tapi tidak jadi asal, apa?
0: Biji nang kimsan cembu cikar itu, kimsan cembu sih itu kecik boleh. Lagu tu sazan cembu cikar, sazan sih itu cembu cewek nang biasa tu leg kuli, kimsan sih leg jibu yang kuli, siapa? Biji nang pula cuti siang, dalam sazan jibu kasih kuli. Andi dia risa, tu so, tadi mana sih? Kau tu kau, pula kau tu nyanyi tu ya, kau. Tadi kau tu nyanyi kesi, nyanyi mebe bukan mana sih? Asal asal tadi biaya pun sih asal, tiga. Kau hak hui awam ni. Kau kita ngan le, mangsa tak terasa. Yang tu tamat ini, tanya nyonya ingat ni semua ni. Tanya ingat, tanya ingat ni. Ingat itu semua. Tangan ingat itu ni, tanya cikgu awam ni. Tiap tu masa cikgu awam itu semua. Biasa na, kalau tinju tangan ni masih na, pasang ngan kian ini salah nasi. Tinju tangan ni, hobi kalau ngan suka tanda ke turap di buku tinju cikgu ni apa ina? Cuma tanda ke tanda biasa na, anda lucu lucu terus ini kan tu. Cikgu ni awam na, aduh, anda cik ya aku siapa jelas, dia kari na. Tak kembar di situ sebab di tambah rida, tinggal memperoleh rujuk tambah boleh yorda, tambah sehati kerana sebab kita tiap tahun tu juga tahun sebab tahun ni lah kita tinjau rida, sehingga oh tadi tu tambah sehati tinjau ini macam tu sangat sangat, tapi konsep kanan tu dia layu kerana antuk saja, biasanya gayi kita tambah yorba, konsep gayi tambah tu lagu macam konsep kamu singgal, bingung kalau bosan kalau sekarang konsep lama sangat kerana minggu jadi lumbi pun terus, senin jadi lumbi dua minggu terus lagi. Sangat, ni pun ni cembar lah. Mi, si tangan kita, si tindak si siapa lah. Tindak itu, tapi tampil itu mampu juga kita jadi. Siram juga tak siap ni semua. Tapi, jinnya pala amala tu. Nonya, lupa. Tapi rangsi rasum, kita suan sum sen. Kanggo keling tu, keling mama kau neng tu, zat. Zat kau lah. Tapi rangsi sen tindak juga, panan tu lah. Aje pen tu ayong sahaja. Jual kita. Ani, lupa dia tu ni, papa engkau ni sore. Tapi rang mes juga tu, le mata as. Kerja terus saya untuk kerja jadi tuh begini lah. Di rangka lama tanglan ni, di lama tanglan rang lama ni dah suka. Rangka siapa dia sih nak isu rangka junto kelik tangsho as. Minum nunju minum sih nak cepat minum maris. Ini kelik junto tang junto tang junto tang rangka yar yar yar turis. Ini jawab korang betapa begitu jawab orang ni. Macam cecah mayung dia mangsa yang dia cuci kecik begini suka. Nanti ni dah lepas tu lupa cik lagi beri. Tapi kasar kalau. Ada sakit dengan ini seluruh. Ani tu sebab macam tu tu sebab. Kena jual kerja tu guys. Sebab tu kimsan usut ini semua. Ati kerja pun sibuk aja. Tapi kimsan usut tak kekiti. Nasib sebab sunya dia pasal nama jual tak. Nanti pasti cukup cuma sibuk. Nenelo jadi cuma sibuk. Nada yamari. Tapi ini kalau kerja orang macam darah semua ada jadi sibuk.
1: Betul betul.
0: Tapi kerana tu pamer cuma cerita. Tapi pamer kau tu orang yang gemar tak. Tapi orang yang tidak keluju nasi cik. Tanya orang. Tak kau juga. Ah, sangat sibuk tu. Kebin sih, ni lah pamer tinggi tinggi. Sari sasa. Ada sah tetap ya nak kabo, tapi saya mising, tapi saya ni ya nak kabo. Anu suju rinne tidak kita, tapi itu niya itu tidak nak kabo jasu. Allah tidak sri.
1: Terima
2: kasih. Singkat jawapan apa? Tinggi lencing, cam dinding juga jadi. Lencing di sarjuk tang, zonji sering tunjuk tang. Sibuk cengku nangkin, papa tunjuk lari. Tak sama yang mu.
3: Bejong lonceng lonceng leko. 唐杰龙清者，西北人一起被连成，西北人也。
4: 俺住连成。 新南南巴都罗冲初步中午月的滚坎松千南级达达年古初别林清天呢北中龙清年清里空康给龙清节西别兰一级别林清地日德人格西别兰学习的最浓西别主播党西别综艺西别中党阿达米杰基南斯林清晰这只西学向来西别农队年入
5: 西比主播，西比主播。
4: 第二个西比主播西比南司令请侬，请他能把错了出个一，容得见你把的所想跟着西国民各地继续执行。第二，今年对军队。 出个了，金总农的亲历在这些的中年，我做了高位贡献家把西国。本来，出个人权才八岁节，总在一节多，三妈妈在广大，三妈三位几所，在这里个，在这些就把当，年长多，初位过去，牛肉些就收起，来个阿爸几西南。出个一，新的把当，新的把，连队些就高位，联络共同呢。 这个月，人家陪我女伴托儿童托把西瓜吧当参加。这个月，西班牙三顿肉托把西瓜。年年，这个月，穷的人没钱了，若让西瓜费三百滚雪三不歇，就将出去西瓜。第二，其他作业大多容易下雪安全托你，出错了，没钱了，若让西瓜贴劳动西瓜吧。不然，容易。
5: 亲们跟着村，年三加入党，都入西竹巴塘，军区，军区出入所，那个孟长西都就拿，罗那村委跟你，这个啦，先说今日啦，归些党，李长卓就搞啊，没行啦，辛苦西西边，把家总部人家托把起，用时，孙女，这个啦，三顿着送去，露宿今年，空错。 穷西边对你，容卡容所当，容家配对别，用的这规矩些。本来，容得这三马三局当，军区军局，容可看我，容可出西巴当，容可破日，容可出西巴西局所，所有一类个呢，刚头几头子写的就你，穷对你，容给容了，大多嘻嘻把嘻过这些，一年。 这个啦，穷女人，该是手工西边，公司总部老贵。这个呢，没跟把大娘多，我最推荐侬休息就把当。那个漳州一万节都没就把当。谁贵啦？当个西边公司，你把没吃完西就当吃去。大东，各种牛皮把当，人穷十三西西边，上农忙也穷女人吃把鸡西贵这些。亲爱的们错，大家亲热了点你。 这个李家当连锁所在，连锁西就了，通勤西就不停。我所以这个错，说赶紧提，要不黑吃吧西瓜呢。穷女人，今天给这个了，新康街连锁东西店呢，该吃不赢别。第六三十西瓜。今天那么大，这不穷穷错。对了，今天那么错了，这个一，容得进女吧，所想跟着西瓜们过的西吧行。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해보려고.
1: 오마시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 이제. 오시 오게
2: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용조조 씨바.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씨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지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미 비추 옙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3: 로촌 초보 좀 유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비존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비랑 이치빌린 첸디시 ngaji san jun yin chi chi du tu do ngan chen lin chen nian ba ge su xue xian men tian ngan chen lin chen ni ru
4: xi bi zong yi
5: xi bi zong yi
3: Dereng sibi zoyin dun ju du chun nu. Dingha, laza lo chung tambo loma chimi zhugar zi jibi, rukur bomo chung chung ta. Dingha, Shanghai xin xin dodang lo zha loma sunam doji zi jibi, mikbi da wubi loma sibi zoyin nin dun ji hin. Ngon la, dingha laza lo chung tambo loma chimi zhugar zi jibi, rukur zi bomo chung chung sibi zoyin de jen dun ji hin.

다체 치위 루기지 치취는 예체입 수냥디라 조콩 희제디비 예체 등 중앙 강지티 딩디 윤선비 쿠효당 튜여 대나 센조 딩디디 딩디 다체 치위 루기게 토토비신로

홀라소 더워 럼버시 나가비 모보 코슈 이 가능아 코라 쇼리시 팡빈 담원 뱀포 이 가라 잠나 폴리시 티게딩 메리 남르 라샴니제 메리 남르 라리 좀타 메비 남르 라 튜타로 티키 미티 레더버 케서 노르베 라 타레 니미 케 동고 로코쇼 켄 다가 쇼네 타 샴 동가 블랑 라 찝디무 니 코 무슈 도세 자라 주 nga me do photo motion cap de lamon rosho sed da sho ka son norbe da tur kundu la cha sha ka shan ji le som se de photo motion cap de ti ki tong jung me bi ko lo tong tong da da ba se ja shi pe shon rocking ta la chon en gorma and ja sho sun shi norbe da da la la te lo

야 쥐메타자앙고 시바리야 멜레남르 자르볼라야 타타투헤쉐 타바다야 샬롬롬보마가다야 타파바체엘라 부소다야 삼노메체티리야 타다오파 니레섬야 포토 메체 텔랑엔 코시야 산다 메체 카하리야 만다가 효네 슈라가야 니드르뷰 카비 사슈이야 동저 마네 드조이야 카하쇼슈라 대파혀야 나포델라 로세나야 다하쇼미두케 파열라 아야 쇼다 나비 조디샤야 니게 데미비 파열라 아야 리게 데히사 에용사야 나다게 쇼세 똥카시야 루데라 곰샤야 카시야 나베타 암냐 두키퍼야 게데메리 파사리야 티히모자메비 여르조리야 샤민제미비 파여리야 쇼미쇼세 타쇼세야 유미루세쇼쇼세야 룬데라템케 겐도비야 네마토토나라타야 루예예 푸르게 다디샤야 사마라보다즈 톰디티야 다라디베마 조니티야 푼다가마도다가송야 푼다가레케 유라세야 에니니에마샤케차야 르센시조세 오리세야 휴나짬고라마세야 젠나 헤도 마르보세야 손지 똥케나투세야 오디베미 포냐세야 조보다티데보다야 테르케사 지고사야 추무쇼탈란지리페야 사카케쇼리 홀레이야 여칸케쇼리도유이야 레케사라지이나 지사테야 사유란지유라야 도나도톤 에히라야 사유란지유라야 레케사조세 으로라야 다비슈케데사세야 다콜리로듀 호디나야 무소 잡니 휴디나야 잡휴나휴사 에요라야 샤테나테사 에요라야 슈토나슈세 에톤라야 유라토소사주 에요라야 다마상아라 쇼로시야 루코미헤르팡캬미야 카시미루오보 토바이 야 이디나 가쇼 슈라가야 슈훈동아니

0: 이진 도키 비가서 나마는 리 샤마는 노리 디 가서라 언제다 그치도 딘도 언제다 그치도 딘이 태가도 지르나 깨당 머버스 린도 세니 아 느리지는 가서 딘한 적이 요레스 어 진지 장바이 비가서 진지 르레이 비가서 데네 드츠 스마지 시리 있어요 배치나 니비 양스 아 리비 탑 다블라 아 아니 니비 양라 니양스 리비 탈라 리터스는 가서 베게그 노는 제메 데이비드스라 탈릭스 탑상스 타 야보서 그러와 타든 거래 이야기나 탈릭스 어 던지지는 거죠 뒤동지요 너 답은 쯤에 쯤바 얘기나 아 나마를 치르세디로 어 어느 지진이요 니비 양세 어 심마를 치르나 지진들이 내리면서요 말 양다 리비 탔다 버려서 나마를 릭바스니 어 지진이 심마를 탔다 버리면서요 말 디가슬라 나마지 어니 지진인 거는 민타도 파디니 니비 양 히비가서 비드 파디 리비 타 히비가서 비드 파디니 민타도 파디니 아니 대단이야들은 제가 치디야 파디니 아니 니양 아 아니 탈릭스니 언더리시니 아 제덕이요레스 아 두루 도톤데 소치콜라 가서 호중샤지 마보여사레스 어때 쟁인도 어 대인들다 드레티색 쟁비 아 아니 로티기 참데 원더나는 야지 아 아니 다른데 쥐마고노 아니 좀바이겐도 다 셰작 아 아니 제지 대주 요소치콜라 아 아니 랭게도 마셰지 드레그 혼데 니가 노나 가서 미사거든요 좋아메 아 저요쪽 차니 아니 로노소소다 제작 대주 요소데소콜라
1: 아양디양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는 뭐이 드린 제도를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뭐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도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정원 배니 심지 감찬 배주 최창장 제니 최창장 제바르 담숑라 차바촌 배니 심지 차바타톤 배주 최창장 아니 최창장 취기바르 소종라 차반 정원 배니 심지 차바촌 배주 최창장 예니 최창장 주바르 하즈라 감찬 배니 심지 차바촌 배주 최창장 니니 최창장 취니바르 덴첸라 차바촌 배주 최창장 아니 최창장 취듄바르 로종라 차바촌 배니 심지 티마몽 고주 최창장 듀니 최창장 니제제바르 망칸라 티마몽 고주 최창장 조니 최창장 니기바르 자유라 나모니 심지 티마몽 고주 최창장 추소니 최창장 니제제바르 보라 차바타톤 베니 심지 티마몽 고주 최창장 구니 최창장 니제제바르 听的就那么些流行的东西，那么些我们再去查搜。

0: Chobo naba cho, xiang la dilin ge si ju zhu ri nong du ka nyin ba, gu zhu dang ling he to zhu bie xin ru. Dang to gu zhu dang ling di yi na, ki qi mo cha li he ba di zha zhe hi yue. Gu zhu la du nian chi wei dang ling di yi na, sen ba bi yi jie dang wang rin ta ba ma ji, na wi du zhi ra jua he yue. Te na xin ru lin ji ni, ki qi mo cha li he bie gu zhu dang ling di to zhu bie xin ru.
1: Jian de, si mo zhi ge heng jian,
2: lo sa, zha xin de le.
1: Wa la ngay, ngo zhi xu. 明明啦,多些超过修业。明明给给些人。但能就各种当面拆为啦搞不起。啊,来说啦,各种当面的接触。但今天在现在在搞不起不穷。啊,你,啊,记。啊,其他给说说我这些男的。明明啦,说多修啊来啦。明明给给些。明明就各种当面差不多。他各种当面是的啊,你,难得过的话当各种不一样。忙着给你也不行不行那个的话。送葬。啊,来。其他给各种当面啦,我已经看那个啊,你。
3: 그저 담는 라다 망조게 니에 붙는 거 알아봐. 다 이내래 참녀이 니 퉁부 쉽지 거라야. 참고 쉬나 언니 시다 사장래 챔기다야. 다 언니 그 제와들라 호랑게 아제 땡조 쉽지 내 그래. 호랑게 아제 어디. 티랑게 아제 근데 숨도 거 아니. 호랑게 아제 숨에 채나. 다 큐도 니 여고 쉽도 거저 담는 토라 호다 바다 채 숨기. 디디 응아시다 가조체 원에 삼러나 용조 쉽지 총. 알레. 디디 티랑라 용조 가르 중요하니.
2: 我那天给你们去要不媳妇拿的吧？咦的咦，
1: 咱都按照你们去吃先把看起来，今天作为那个哥朝啊，咱吃菜为你肚子了，他哪忙起来？啊嘞，他真的作为处理啊，哥主任你就看这事。本来俺说没事你就恐怕被你吃去吃不着了呀，恐怕不得吃去干活嘞。刚把烟把背不打个，喇叭烟没有，刚把烟把背不打个，喇叭烟把油吃个。
2: 啊，都是肉，都是肉。
1: 嘞，你都是啊你。
2: 喇叭油当烂开开过来，哒。
1: 哟哟哟。
2: 다전에 지난 게 파츠 되네 깡바다 라고 냐보 유제 패다 딱다 대고 도모도 미스테 하 지그레 지그레야 기란스야 대 아니 두스로 세다 꼭 빼서 좀 두고 오늘 켄사 사비도 와 두동아서 수포라 사브라 랑디 오레 제제 동에 켜쳐 십지와레 제제 동에 켜쳐 와서 어 떠라 사브라 랑바와 마 제제 땅 메라 사브라 랑바와 야 제제 동 하이 딱 꼬지 사브라 자로 제비나 땅땅 라디 케바트 오레다 용아
1: 다전에 지난 게 지나로 제제 동나다 딱다 대고 도모도 미스테
2: 용아 용아 용아 용아
1: 떠라 사브라 랑나 메라 사브라 랑나
2: 切了做了，咱们媳妇去做。做手工。我那一俺做多难吃不？那做出来贵州那就是那味儿的。一毛钱。
1: 他都俺做那么就干这些对账吧？干这种家里来切这些不就完了呀？
2: 干这种家里切就完了。哦，
1: 这当前呢，明年可做独对账吧？干吃不媳妇家伙了呀？
2: 俺来干吃不干这些对不对？
1: 俺来家伙了，看那谁啊？让开的可了啊！大把人是俺做康贝不长的，肯定有些。
2: 肯定他们开的嘛都是个年幼的嘛种啊，他
1: 肯定没有吃上。 이내 치랑도 키딱 빠르신 아주 강백고담라 치자 땅도가야 처음에
2: 뵙겠지만
1: 키 키불이야 니 주도 가바지 토래
2: 멋있는
1: 사람 사자
2: 치매 가자
1: 치매
2: 어
1: 잘 치라 쇼다야
2: 쇼다
1: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3: 天天浪费钱没买到自己，你还要就买中啊？
4: 那天天没有买差少，你那这样子去八八的是俺做康贝不咱们了？
3: 去家这个多啊？那七百的这些买去，屁股里啊，你许多干啥子多嘞？
4: 我现在人啥子事啊？
3: 前面啊，这个
4: 前面，
3: 前面，
4: 真的是的，
3: 是的，是的，是的。
1: 别那么多呀你，
2: 我那当当我待不住。
1: 다카드정도깨치면잡으러봐
2: 맞아맞아
1: 양가로지도깨춘주시부잡으러야
3: 가로지도양깨춘주잡으러
1: 어맨날리가치면김도가면시부지게나한테짱맞이게와대부시다부모지가로지도나깨춘주시부잡으러야
2: 아니군인께서간대시하시네
1: 이래서같이그래
4: 아장가르치대뱅에기억구배야
2: 나나뭐차지여느뭐죠
4: 루다튀베가로지바뭐차야가래야래
2: 제제제정말
4: 哦，
2: 让姐姐硬切了
4: 啊！
2: 我让媳妇去割去。
4: 干嘛了你是多呢？
2: 我那人，我你